0: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 필요.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보험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Patti LaBelle, we haven't finished yet to get started on this Tuesday morning. What's up, everybody? Happy Tuesday. Thanks for tuning in to 101.2, 101.3. Today is September 29th, and the time is 10:06 and 23 seconds.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n the radio waves or watching us live on YouTube, I'm very glad that you are here with us. If you are in the mood to talk to us even more, you can also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locate by searching for the keyword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I'm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say hello to us.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채널이 열려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또 채팅 섹션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카카오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And don't forget, we have a couple of reruns. First one at 6 p.m. and second one at 2 a.m. Also, we have a 다시 보기 and 다시 듣기 채널 that you can use any time of the day. 재방송마저 듣기 힘드시다면 언제나 이용하실 수 있는 다시 듣기 또는 다시 보기 유튜브 채널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TBS EFM Archive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Hope you are having a fine Tuesday morning, second day back from the 추석 holiday. 약간은 아직까지는 추석 연휴의 그런 후유증이 남아있는 그런 화요일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밤에 잠들기 전에 뭔가 하루 중에 꼭 해야 할 일을 안 했을 때 오는 그런 찜찜함, 그런 걸 느낄 때가 혹시 있으셨나요? Have you ever reached the end of the day, gotten into bed and ready to go to sleep and suddenly felt like something was missing? 하루의 루틴 중에 꼭 해야만 한다고 느껴지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 꼭 해야지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Like there was one thing you were supposed to do, and because you didn't do it, the day somehow doesn't feel complete. 안 하면 뭔가 하루가 덜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뭐 이 세수하거나 뭐 양치하거나 그런 거 말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침에 커피 한 잔 못 마셨어. 뭔가 하루 종일 기분이 조금 뭔가 찜찜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I'm not talking about, you know, basic routines like, you know, brushing your teeth or washing your face, but something like, you know, lack of

of a cup of coffee that you would usually have in the morning, and the day just doesn't feel right the whole day. 뭐 잠들기 전에 저처럼 뭐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이라도 읽어야지 뭔가 하루가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해야 할 운동이나 아니면 일기 쓰기 아니면 뭐 스트레칭을 안 했다거나 그런 걸 하던 걸 갖다가 빼먹으면 뭔가 이상하게 찜찜한 느낌이 들수 있죠. For others, it might be exercise, writing a journal, or I don't know, doing a little stretching before bed. For me, it's reading the Bible, just a little bit of it before I go to sleep. If I skip it, something just feels kind of unfinished. 이게 조금 심하게 되면은 이 집착처럼 느껴질 수 있죠. These little rituals can actually stretch into an obsession if you go sort of overboard with it. 근데 뭐안한 대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뭔가 왜 이런 거가 찜찜하게 느껴지는지 뭔가 완전하게 이런 걸안 했다고 안 느껴지는지 생각해 보면은 이 하루 중에서도 뭔가 우리는 이 마침표 또는 이 쉼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이 아닌가? 나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Sometimes I wonder if I didn't do it today, why can't I just let it go? And I thought about it. Maybe these small rituals serve as sort of a punctuation marks in our lives.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1년을 365일 살고, 그죠? 12월 31일 날, 와, 1년을 뒤돌아보고,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새로 시작하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죠? 그것도 약간의 어떤 마침표를 찍고 12월 31일 날그 다음해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과 비슷한 게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하루 중에서 안 하면 뭔가 찜찜한 그런 것들 있나요? So what is one thing you have to do every day? Otherwise something just doesn't feel quite right for you. 그런 것들 한번 찾아내 봅시다. 안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까지 얻어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여러분들 경험 나누어 주십시오. 문자로 보내주실 경우는요.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 오시면 되겠습니다. Let's get to a song by Robbie Williams. This is Come Undone.

0: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Robbie Williams, Come Undone was the song you heard before the advertisement. So, talking about, I guess, daily routines, you know, things that you do on a daily basis almost every day, and somehow you didn't do it on a particular day, and just day doesn't feel, you know, complete. You feel like you left something out. 뭔가 이렇게 어디다 두고 온 듯한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여쭤봤는데요. 3609님께서 문자로 연락 주셨습니다. 매일 커피 마셔야 돼요. 안 마시면 허전해요.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원래 마시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아침에 꼭 한 잔씩 마셔요. 그래야 기분이 좋아져요. 이렇게 3609님. I have to have my coffee every day. If I don't, it feels like something's missing. I know I'm not really supposed to drink coffee because of my acid reflux, but I still have to have that one cup in the morning. It just puts me in a better mood and helps me start my day. Yeah, I feel the same way. You know, if you see me on 보이는 라디오, you see that, you know, I have my coffee mug. 그 텀블러 항상 옆에 이제 두고 이렇게 방송하는 거 보실 텐데요. It just really comforts me, I think. It's also a psychological thing, too. 뭔가 커피를 옆에다 두고 홀짝 마셔야지 뭔가 이렇게 이 방송할 준비가 된다는 그런 느낌. It feels ready to have that coffee right by my side when I'm broadcasting in the morning. 그렇군요. 커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I think a lot of people feel that way about coffee. I think my wife feels that way, too.

She drinks decaf, you know, for health reasons, right? 디카프를 마셔도 꼭 커피를 안 마시면 뭔가 조금 허전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그런 느낌이죠. 3609님도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디카프나 조금 연한 커피를 드셔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sometimes I think during the winter time or autumn, I kind of drink tea instead sometimes. 그럴 때는 가끔가다 티를 마시는 것도 이렇게 약간의 그런 대체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3609님.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아침에 기분 좋을 정도로 드시면 되겠네요. 그죠? As long as you, just a small cup of coffee makes you feel good in the morning. You know, I say go for it. 좋습니다. 하루 중안 하면 뭔가 찜찜한 그런 것들. Things that you have to do every day, otherwise it just doesn't feel quite right. 그런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종현입니다. 하루의 끝.

중요한 하루의 끝입니다. End of a day. I think these kind of songs would be a good song to listen to if you are listening to our rerun at night at 6 p.m. 6시 rerun 들으시는 분들이 이 곡을 들으면서 퇴근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선곡을 했습니다. Okay, so asking your question. 뭔가 이거 안 하면은 뭔가 하루가 이제 완전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찜찜한 그런 것들 여쭤보고 있습니다. We'll be back to talk more about this and also the weather report with the part two of the program. Bruno Major입니다. Tapestry.

0: MG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

Bare Naked Ladies, It's All Been Done, followed by Adele, Easy On Me. And the track you just heard was Both Sides Now, Joni Mitchell. I believe it is the rearranged version of the original by Joni Mitchell, which was a request from 2624님, who said, 저의 아침 루틴은 딸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보틀에 커피 한 잔을 담아 자전거를 타는 것입니다. So my routine in the morning is send my kid to school and with a cup of coffee, go for a ride on a bicycle. 오늘 질문은 뭔가 하루 중에 뭔가를 안 하면 찜찜한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있었는데요. What was one thing that you have to do every day? Otherwise, something just doesn't feel quite right. 이유기사님은 그런 그 루틴을 안 하면 이제 찜찜하다는 그런 말씀이시겠죠.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3998님께서 I try to write even if it's just a few hundred words. I have to admit, though, I haven't been able to write every day lately due to some family matters. Maybe that's just an excuse, but I just haven't had the mental bandwidth to sit down and focus. But I'm getting back into the zone. I can do this. I've got this, and I am the best. Just casting a little spell on myself.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글을 쓰신 분들은 뭔가 조금... 매일같이 글을 쓰다가 안 쓰면은 뭔가 그게 기분이 되게 뭐 찜찜하다고 할까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I think different from journal, writing a diary or journal, but those writers out there, right? They have to write something every day. 근데 어떤 개인 사정 때문에 요즘에 계속 못 쓰셨다고 하는데 하지만 다시 이렇게 본인에게 주문을 외우시는 3998님 멋집니다. 연주자들도 기타 연주자 아니면 악기 연주자들도 뭔가 하루에 조금이라도 연주를 안 하면 좀 뭔가 기분이 공허하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저도 그래서 저도 조금씩이라도 항상 기타를 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감사드립니다. 3998님 계속 그 루틴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스텔라장입니다. 아름다워.

0: Have your attention, please.
1: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이큐입니다.
2: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3: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보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하워 넘버 2,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We are on air until noon on 101.3. If you miss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at 2 a.m. We have a live YouTub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on YouTube. 또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13, 5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됩니다. 신청곡 사연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Our text line is open at the #1013, which will cost you 51 for short messages and 101 for longer messages. Song requests, stories, and shoutouts, send them all my way.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This is 3호선 버터플라이의 곡인데요. 깊은 밤, 안갯속.

Couple of tracks, 3호선 Butterfly, 깊은 밤, 안개 속, and H2O, 안개도시였습니다. Let's get to some more messages. 3056님께서는 regarding today's question, 뭔가 하루 동안 안 하면 찜찜한 것, 3056님 says 매일 일부러 올리브유를 먹는데요. 안 먹으면 찜찜합니다. I make a point of having olive oil every day, and if I skip it, something just doesn't feel right. I guess that is for health reason, huh? 뭔가 올리브유를 드시는 거는 건강 이유이실 것 같은데, 그죠? 반대로 일주일에 한 번 버거를 안 먹으면 이 또한 찜찜합니다. On the other hand, if I don't have a burger at least once a week, that doesn't feel right either. I guess 올리브유는 이제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것 같고 버거는 약간 그런 멘탈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것 같고요. I guess burger for is your mental well-being.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버거는 일주일에 한 어떤 총량 한 번 뭐 두 번이라든지 딱 정해놓고 먹는데 그걸 꼭 채워야 된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감사드립니다. 3056님 메시지. 1033님께서는 저는 꼬리를 흔들며 달려드는 강아지와 또 그런 강아지를 보고 피식 웃는 키다리 아들에게 밥 주고 잠시 논 후 후다닥 출근 준비를 합니다. I guess talking about your routine, right? So I feed my dog who comes running up to me, wagging his tail, and my tall son who can't help but smile at the sight. After spending a little time with them, I rush to get ready for work. 아침에 상당히 많은 일을 또 하시는군요. 그리고 요즘은 아침마다 화장실을 꼭 가려고 노력합니다. Which is very important too. Sometimes, you know, we all have moments. 그러니까 굉장히 making a habit of regularly going to toilet, restroom is really important and very healthy for you too. 그죠? 뭔가 이렇게 방송 전에 예를 들어서 꼭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못 가면 굉장히 불안하고 그런 I used to be like that actually too. 근데 it's all about routine, I guess. You know, your bodily clock, so to speak, right? 감사드립니다, 1033님. 노래 듣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This is Erasure, A Little Respect.

0: a couple of tracks, A Little Respect and by Eraser and 1999 by Prince. It seems like the track has some noise issue with it. Apologies. So I kind of had to kind of stop during the song. Apologies for that, actually. I will try to fix it for the rerun edition. 좋습니다. Here's a message from 조국님. 오늘 주제에 대한 저의 대답은 반려견들 산책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산책은 유일한 낙이라서 웬만하면 일 끝나고 퇴근 후 지키려고 행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My answer to today's question would be walking my dogs. Going for a walk is one of the greatest joys in their lives, right? So I try to do my best to make sure I take them out after I get home from work, no matter how tired I am. It's a promise I really try to keep for them. 그렇군요. I guess 뭔가 이렇게 안에서 찜찜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I guess if you, for some reason, weren't able to walk your dogs, you know, feeling sorry for them as well. 뭔가 이렇게 상당히 찜찜한 거일 수도 있고, and also you're, you know, care for the dogs, right? I think that's also part of it too. 그쵸? 저희도 이제, 특히 강아지들은, they have to walk, right? 저는 이제 강아지를 키워본 적은 없어서 꼭 그, 뭐라고 그러죠? 하루에 한 번씩?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 이상 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죠? 하루에 한 번 이상씩 꼭 그, 산책을 가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So, in order to be really healthy, 거의 뭐, 그러니까 어떤 필수적인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을 가지셨군요. 조국님. You know, I have kittens at home too. 저도 이제, 집에 양이들 두 마리가 있는데, you know, I mean, kind of different from the dogs, you know, they don't have to go for a walk, you know, every day.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제 그 집사들이 편하긴 한데, 고양이들은. 근데 고양이들은 they have this instinct, right? Hunting instinct, so to speak.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사냥 감각, 사냥 본능을 계속해서 조금 일깨울 수 있도록 뭔가 그런 액티비티를 해줘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The owner's cat, owners have to kind of keep them busy, kind of having their hunting instinct alive.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뭔가 이렇게 그 놀이 같은 거 막 이렇게 따라다니고 막 이렇게 뭐 쫓아다니고 막 그런 놀이를 해줘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못해주는 게 참 아쉽긴 합니다, 제가. And, you know, their joy of life, my two kittens, are eating something called churu. Churu is a little, like, I don't know, liquid snack that they love. 그래서 이제 두 마리한테 반 개씩 이렇게 매일 같이 주거든요. And I know how much they enjoy it. 정말 인생에 그게 낙이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항상 churu에 치읓자만 이렇게 얘기해도 막 이렇게 고개를 확 돌리거든요. 아무리 이름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다가 치 하면은 이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참 얘네들의 유일한 낙인데 I know it's only joy of life. 그래서 제가 그걸 항상 매일 주는 담당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빼지 않고 주는 편이긴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킵고잉님도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는 새로운 일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네요. 매일 듣고는 있었는데 working on something new and that's why I couldn't really leave any message. I was listening every day. 감사드립니다. 메시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And thanks for listening as well. 그러면 3부 마치는 곡으로는 3998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네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곡인데 오에시스의 곡인데 사실 오에시스의 곡치고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은 신청도 거의 안 들어오는 곡인데 아쿠아이스 I never get this translation, the pronunciation right. 아쿠아이스라고 알고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오에시스 곡입니다.
1: Thank you.

0: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If you tuned in right before the Chuseok break, I believe last Wednesday, if you tuned into our program last Wednesday, you've heard our interview with the blues musician Choi Young-seok and the pianist Sam Chi. It was very memorable one for sure. 제가 인터뷰 중에서 최양석 씨 음악에서는 이제 가스펠의 영향이 느껴지는 곡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If you remember, I mentioned that I feel a lot of gospel influence with his brand of blues. 근데 이제 블루스와 가스펠 그리고 블루스와 소울 음악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I think blues and gospel are inseparable, including the soul music as well. 가스펠과 블루스는 어떻게 보면은 같은 뿌리에서 시작한 음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I think gospel and blues stemmed from the same cultural root. Sort of an unfortunate, you know, slavery and whatnot. 같은 뿌리에서 시작했지만 좀 다른 방향으로 자란 음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엔 서로에게 또 영향을 주기도 했고요. 소울 음악은 그 가스펠과 블루스가 또 만나서 대중음악으로 꼽힌 장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시각도 꽤 있습니다. Although gospel blues started from the similar tradition and the cultural background, right? They grew into something different, but they would, you know, influence each other. And, you know, a lot of people consider soul music as sort of a popular marriage of gospel and blues. One of the, you know, I guess, opinions on that. 그래서 오늘은 오늘 플레이리스트는 가스펠 영향이 느껴지는 블루스 음악과 또 소울 음악을 준비를 했습니다. So today's playlist are soul and blues music with a lot of gospel influence. 첫 번째 곡은 Curtis Mayfield가 작사 작곡을 한 곡인데 many bands including Rod Stewart, Jeff Beck, you know, They did a cover of this one, but the one that I chose today's for today's playlist is one by Impressions. 1965년에 발표된 Impressions의 곡인데요. 역시 그들도 이제 Curtis Mayfield의 곡을 커버한 그런 버전인데요. People Get Ready라는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The Impressions and Curtis Mayfield, The People Get Ready. 이 가사에서 등장하는 핵심 단어는 이 기차입니다. Train입니다. There's a part, excerpt from the 차가 오고 있다. 여기서 기차는 이 단순한 교통수단이라기보다는 뭐 구원, 자유 또는 더 나은 세상으로 향하는 여정. 이라는 어떤 굉장히 스피리추얼한 그런 상징이기도 합니다. So the train mentioned in the lyrics, it's not just a simple mode of transportation, but rather something that would take them to a better place through, I don't know, salvation or, you know, emancipation. Sort of that goes along with the spiritual aspect of African-American gospel. 그렇죠. 참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굉장히 스피리추얼한 그런 곡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So first song was People Get Ready. If you check out the Rod Stewart and the Jeff Beck version, it's a beautiful version as well. You should check them out. People Get Ready. 참 Rod Stewart가 부른 것도 참 좋은데 한번 기회 되시면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The following track was Another soul track by Billy Preston. That's the way God planned it. It has more direct implication of a gospel song. Billy Preston 자체가 어린 시절부터 이제 교회 음악을 연주했던 이 천재적인 키보디스트였다고 합니다. Billy Preston started out as a sort of a genius keyboardist playing at church.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린 시절부터 레이 찰스와 또 샘 쿡 같은 분과도 일찍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연주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So this song has a bit of a rock vibe to it. So a little bit of a gospel DNA with rock music. Interesting thing about this song is though, it was produced by George Harrison from the Beatles. 아주 이곳

Billy Preston, That's the Way God Planned It, live version. Actually, very memorable live version. 1971 concert for Bangladesh. 이 콘서트에서 해리슨, 조지 해리슨과 에릭 클랩튼이 또 함께 한 그런 아주 그 기념비적인 공연이었다고 합니다. 뭔가 약간 교회 집회 같은 그런 느낌이 또 들기도 하죠. So today's playlist, soul and the blues songs with a lot of gospel inspiration. So rock 쪽으로 조금 한번 넘어와 볼게요. This tune, probably less gospel influence, but kind of similar vibe. Allman Brothers Band의 또

클래식으로 이 서던 락 장르 클래식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곡인데 소울샤인이라는 곡입니다. 어떻게 보면 블루스 락 또 서던 락의 어떤 느낌인데 has a lot of gospel flavor to it. 한번 들어볼까요? Allman Brothers Band의 곡입니다. Soulshine.

0: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街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日常。

0: 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是首尔，
1: 首尔，我来了。

0: 从首尔出发，
1: 聊生活，
0: 聊文化，
1: 也聊我们自己。
0: 这里是
2: 首尔我来了。
3: MG 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생활금고보험
4: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요해.

0: 有故事，有生活，有人生。天涯万里情，重温那些年，由穆真主持。
1: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0: The time is 2 p.m.
1: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2: 저출생극복지원으로청년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3: 한국전쟁당시우리를먼저도운에티오

0: 收听的是 FM 一零一点三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사랑한다는 것은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3: 건강이란 태양, 펼쳐진 생명이란 태양, 그 속을 향해 향약품.
4: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5: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What a classic. We are starting off today's program with Otis Redding, Sitting on the Dock of the Bay. Hope you guys enjoyed this first tune selected by DJ Ba. 사람이 좀 몇 년 헤맬 수도 있죠, 여러분. 공부하기 싫어서 좀 쉬어갈 수도 있고요. 일하기 너무 싫어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휴가 써서 쉬어버릴 수도 있고요. 저는 그런 시간들을 무조건적으로 낭비한 시간이라고 부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Not every delay means you are behind. Sometimes you're just taking a different route or moving at a pace that actually fits you better. Maybe you needed the time. Life isn't a race with one finish line, so maybe we can give ourselves a little more room, a little more break, and in the end, we all live through our own point of view anyway, right? We all live with our own lenses.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좀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시간이 정말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And we are about to face that long break, Morning Groovers. Not so long, actually. We have 4 days of Chuseok holiday coming up very soon. 추석 연휴가 이제 곧 시작이 되잖아요. 이 주어진 시간, 뭐 만약에 쉬시게 된다면 또 푹 쉬시고 즐겁게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Alright, you a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everyone. Good morning! 여러분들 좋은 아침, 상쾌한 아침, 기분 좋은 아침인가요? Alright, who a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t this moment? 우리 제임스 모닝 그룹어 정말 일찌감치 출첵 남겨주셔가지고요. 제가 막 감동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어요. Thank you. And Ben Sparrow, always tuning in. Very consistent, our Morning Groover. Thank you so much, Ben Sparrow, listening from Europe. 우리 호박맨 모닝 그룹어, oh, he's doing it up these days. 호박맨 모닝 그룹어 최고시고요. 우리 Rock and Roll, Dr. Paper 모닝 그룹어.

0: 포커몬인 걸로 봐도 오셨습니다. 모두 모두 너무너무 반가운 아침이에요. 행복한 아침이죠? 우리 조국모닝 그룹, 우리 배승반장님이시죠? 굿모닝입니다. 저는 오늘 물량이 너무 많아서 6시에 출발해서 이제 첫 집에 도착했어요. 망했습니다. 유유. 청취 모드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 Now, we are really excited about this Chuseok break, but for someone like our 배송 반장님, who has to make a lot of deliveries, yeah, it's their busiest time ever. 우리 조국모닝 그룹 정말 바쁜 시기일 텐데. 인데요. 정말 화이팅 하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아침부터 너무 물량 많아가지고 정신 없으시겠다. 부디 잘 버텨내시고 힘내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셋 모닝 그룹어 일찌감치 오셨군요. 해피 추석. 까꿍 쌈마 누나. 으악 티봉이 어디 갔어요? 귀염둥이 티봉이 어디 있어요? 데리고 와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somebody's really impatient about 티봉이. 아 죄송해요. 티봉이 뭐 제가 죄송할 건 없죠. 자기가 늦잠 잤는데 그죠? So 티봉이 is the one who has to feel sorry because he's the one sleeping late. 도대체 이렇게 나태해질 수가. 아침 7시가 됐는데도 자고 있다? 제가 안 데려와 놓고서는. Morning Groovers, I am so happy to read out your messages. So continuously make me happy by sending in your messages. 계속해서 저를 행복하게 해주실래요? 우리 모닝 그룹어들. 굉장히 방법은 심플합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문자번호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So send us your text messages, everyone, along with your song requests as well. DJ Ba is always waiting for your song requests. 여러분들의 신청곡 또 셀렉트해서 적당한 시간에 우리 바구니 팀장님께서 틀어주실 거예요. 서프라이즈 느낌으로요. 어때요, 여러분? 너무너무 괜찮죠? And if you happen to be tuning in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you can leave your comments there always for free. Okay, got that, everyone? Remember? Okay, 이 정도만 이제 외우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 모닝그룹어들 잘 이해하고 외우셨다면 Shall we listen to the most amazing commercial 선전 듣고 올게요.
1: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To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Everyone, Morning Groove question and answer. Now, here goes today's question. Today, we have a little bit of a balance game again, Morning Groovers. 오늘은 또 밸런스 게임 준비해 왔어요. 친하지 않은 상대방 치아에 고춧가루가 껴있는 걸 보면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께서는 말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못본척 하시나요? 너 치아 2층에 불났어. 이것도 되게 불났다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Anyways, 이렇게 불이 나면 여러분들께서는 말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못 본 척 넘어가시는지 궁금했습니다. So if you notice a bit of red pepper stuck in the teeth of someone that you're not so close with, okay? Do you tell them or pretend that you didn't see it?

Alright, 하진님, 안녕하십니까? Good morning! I don't know why, but maybe it's because of the weather and clean air. 날씨 좋고 공기 하나만 좋아도 이렇게 사람 기분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Weather! So, get outside, everyone. Don't stay home and enjoy this beautiful, beautiful day. Alright, so back to them. 우리 펭귄킬러님께서는요, 저는 그냥 넘어가는 편입니다. So, I would just ignore and pretend nothing happened. And so after all this conversation that we shared, you mentioned nothing? 이렇게 좀 탓하는 친구가 있어요. 바로 저. 이러고 있으면은 약간, 오씨,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줬지?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체육부장님, 굿모닝입니다. 저는 말 안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못 봤다고 하면서. 오늘 아이들 데리고 잠실로 놀러 갑니다. 직업체험 놀이 공간을 너무 좋아해서요. Okay, another person who would just pretend that they didn't see anything. Maybe saying that they didn't see anything. 아, 꽤나 또 얘기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상대방이 좀 민망하긴 하겠으니까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Unless they have this giant paper stuck on their teeth, right? 엄청 큰 고춧가루 때문에 뭐 일을. You have a lovely plan for today. 잠실에서 직업체험 놀이 공간이 마련되어 있군요. 아이들과 또 즐겁고 신나는 시간 보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체육부장님. 9087 굿모닝입니다. 저는요, 친하든 안 친하든 티슈랑 함께 살포시 거울을 건네줍니다. 조금이라도 덜 민망하게요. 누군가 저한테 그렇게 해주면 졸가를 떠납니다. 언니가 통 크게 가족 모두에게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을 선물해줘서 벌써부터 너무 설렙니다. 꺄악! 언니, 숨어진 동생 여기 있는데요? 썸머, 나 썸머도 데려가요. 언니, 저 동생... You have a hidden sister right here. Maybe I can join the business class and go to Frankfurt, eat some sausage, drink some beer. 언니, 언니, 나 여기 있는데 왜 못 봤어요? 정말 너무 부럽다. 독일에서 얼마나 즐거우실까? 날씨 진짜 좋을 텐데. Bensbrough, how is the weather in Frankfurt? 우리 유럽에 살고 계신 Bensbrough님께 좀 물어봤는데. 어쨌든 you're gonna enjoy that given time to the max. 우리 9087님 너무너무 즐거울 것 같은데 부럽고 막 제가 더 신나고 막 이러네요. 얼마나 좋으실까요? According to 9087, whether I know them or not, I gently hand them a mirror along with a tissue to make the same for them. Exactly, right? Imagine you were the person who had giant red pepper stuck in your teeth. Like, for me, I would wish someone to actually help me out in this situation. 얼마나 사람이 막 시끄럽게 웃고 막, 아, 정말 있을 것 같거든요. 별초롱짱 모닝그룹어, 굿모닝, 안 친한 사이면 뭐 모른 척하기에는 조금 걸려서요. 메모에 적어서 살짝, 또 차례도 지나야 되니까 you would spend a lot of time preparing for the food and everything. And after that, you would have one day for you to actually rest. And enjoy the time for yourself. 이 날을 위해서 추석을 달려볼까요? 우리 별초롱짱 모닝그룹어. 정말

뿌듯하게 그렇게 추석 잘 보내놓고 그 하루를 온전히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센스 있으시다. You know, it'll be really nice for you to actually write down on a very, very little memo to tell that person that they have something on their teeth, right? 이런 센스. 이게 센스도 어느 정도 발휘가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누군가 이해, 안 친한 사람 이해 고춧가루 끼면 얘기한다, 안 한다?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고요. I will introduce more of your messages later on the show. This is...

0: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 출판 해냄.
2: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3: 위제로
2: 맛있게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3: 위제로
4: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5: 이영약품.
6: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7: And now we have a weather report from our listener from Europe. Ben's Barrel says, we expect a heat wave around 30 degrees Celsius next week. Today, Wednesday is fine with predicted highs of approximately 22 degrees Celsius. So got that? 우리 모닝 그룹어 독일 여행하시면서 이 날씨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hat information. And that is all we have for Europe's weather update. 우리 유럽 날씨까지 알려주는 방송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없을걸요. 우리 반장님, 굿모닝, 하트하트. 지난주에 인테리어 공사 끝나서 드디어 집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사해요. 우후!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거 다 준비하시고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막 고를 것도 진짜 너무너무 많잖아요. You need to select so many different things when it comes to making your home renovation. So you have gone through all of that process and now all you need to do is move in. Congratulations. I hope all of those happy

things to happen in your new home. 또 새로운 이제 굉장히 또 포근한 집에서 즐거운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바쁜 와중에 또 이사 준비까지 하시느냐고 정신이 없으셨을 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Now back to our red pepper topic. If you notice a bit of red pepper stuck in the teeth of someone that you're not so close with, what do you do? 코코모닝 그룹어 고춧가루라니. 그 사람을 위해서 얼른 말해줘야죠. 자기야, 오늘따라 자기 입안이 반짝반짝 빛난다. Oh my god, your teeth is extra shiny today. 저 같은 사람한테는 또안 통해요. 아 진짜? 나좀 예쁜 것 같아? 이러면서 더 미소 지으면서 웃거든요. So I would give someone extra smile if you make that kind of compliment. Oh my gosh. 맞아. 나 사실 라미네이트 했잖아. 어때 어때? 이러면서 더 부각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텐데 저 같은 사람만 안 걸리면 될것 같아요. 체육부장님, 우리 체육부장님이 아닌 제육부장님이십니다. Loving these nicknames. 여러분들 닉네임 너무 재밌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좀 다양한 모닝그루버들이 우리 오픈챗방에 또 오시고 문자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닉네임 설정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꿀모닝입니다. 출근 중에 신호 대기 중에 인사드려요. 저는 카메라 셀카 모드로 말없이 비춰줘요. 저는 추석 당일과 전날만 쉬고 출근을 해야 하네요. 오늘부터 용인으로 외근 갑니다. Yeah, so just like 체육부장님, somebody has to work during the Chuseok holiday. We don't get that many days off, but we might as well just enjoy that vibe. 여러분들 그래도 바쁜 와중에 가족들과 연락도 하고 안부 전하고 좀 풍성한 그런 추석 연휴 되셨으면 좋겠어요. So what 체육부장님 would do is to put on a selfie mode and show that to the person who has that red pepper stuck in their teeth. 이렇게 되면 뭐야? 셀카 찍자고? 아 일로 와 같이 찍자. 저 같으면은 또 이럴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잘해줘야 돼요. 하긴 뭐 셀카 찍고 이렇게 뭔가 잘 파악이 안 돼가지고 뭐왜 갑자기 뭐 하는데 이러면은 빨리 이거 거울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근데 이 셀카 화질이 별로 안 좋지 않나요? 그래서 뭔가 그리고 보통 셀카 이렇게 들이밀면은 입을 이렇게 좀 다물고 예쁜 표정 짓잖아요. 아 저만 그래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이에 뭐가 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얘기하게 될 거예요. 왜? 뭐 하는데? 아, 고춧가루 꼈다고! So you would end up telling the person at the end of the day when the person really don't know the reason why you have been putting on that selfie mode and have that camera right in front of that person. So yeah, at the end of the day, you'll be like, you have that stuck in your teeth. Look at yourself right now in the mirror. 막 이럴 것 같아요. 아, 정말 다양한 이렇게 반응들이 오는 게참 재밌네요.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입에 고춧가루가 낀다라는 것은. And it actually happens frequently. 우리 한식 러버들이라면 한 번쯤은 경험 안한 사람 없을걸요? 여러분들, 상대방, 정말 안 친한 사람이었을 때의 가정이에요. 안 친한 사람 치아에 고춧가루 껴있으면 말해주나요? 아니면 모른 척 하나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And even with your song request as well. 신청곡도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보고 틀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우리 유튜브 스트리밍 TBS EFM 들어오셔서 무료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Miley Cyrus, We Can't Stop. It's our party, we can do what we want. It's our party, we can say what we want. It's our party, we can do what we want.

like, how fun is this expression? 또, 아, 늘크크 이러지 말고요, 여러분들. 예, 재밌는 표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써보고 그러세요. 예, 우리 다 같이 하나가 되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니들은 늙어봤니? 나는 젊어봤다. 어쨌든, 이 말투에 찔리는 썸머인데, 재밌습니다. 전 계속해서 쓸 거예요. 대화사랑 모닝그룹어. 고춧가루를 개의치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서, 작은 고춧가루면 괜히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일을 앞두고, 또 선배인 동료 콧구멍에 코딱지가 엄청 큰게 보여서, 제가 그거는 망설이지 않고 화장실에 가셔서 거울로 코, 코즌 체크해 보시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마 무지 고마웠을 거예요. So since some people don't really mind red pepper flakes, I don't bother saying anything if it's just a tiny piece. But right before an event where we had to meet a lot of people, I noticed a huge piece of dried mucus in my senior college's nose. So without hesitating, I told them to head to the restroom and check their nose. 아, 진짜 이걸 근데 화장실에 가서 발견한 사람은 진짜 민망하셨을 것 같아요. 아닌가? 그냥 어, 이런 게 있었어? 이러면서 그냥 치우셨을까요? 아, 몰라. 여러분들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만약에 소개팅에서 막 이렇게 좀큰 고춧가루가 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소개팅 상대한테 말씀하시나요? So let's change the topic. If you were on a blind date and if that someone had those red pepper flakes on their teeth, would you tell them? 딱 소개팅 첫 데이트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마음에 드는데 안 친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Okay, another mission for you.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문자 보내서 알려주시고요. Let's now have a listen to Alicia Keys. Doesn't mean anything.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since we are talking about those nicknames, yeah, I asked you guys to challenge me with those difficult nicknames, right? 우선 라누이 제가 이렇게 읽었잖아요. They have actually corrected me. 라니 에투알입니다. 아, thank you for that correction. Finally, I get to read this nickname. 라니 에투알. 고흐의 작품. 별이 빛나는 밤을 뜻하는 거라고. Oh, look at me learning something new. 이렇게 또 고급진, 고품격 모닝그루버들, 이 많은 모닝그루브입니다. 여러분들, 맨날 뭐 떠들고 깔깔대고 웃는 줄만 알았죠? 이렇게 좀 고품격의 퀄리티도 가지고 있는 모닝그루브입니다. 이런 고품격 모닝그루버 덕분인 거죠. 라니 에투알, 아, 고흐의 작품,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Okay, so this challenge has arrived. Ben Spiro says, I consider the nickname Karchulus Kasgurpolma. Please read them out loud. Ben Spiro Morning Guruba. 이러실 거예요. Are you really serious? Are you gonna do this to me right now? So, I believe that this is Hungarian, meaning, 이게 무슨 뜻이었죠? 아니에요. Anyway, I will look for it on GPT, okay? 요즘에 뭐 AI 있는데 제가 검색해버리면 그만이지. 하하! Come on, this is way too difficult. 이런 건좀 여러분들, 아무리 장난이어도, 좀 그래요. Okay, Ben Sparrow, I really wish you maintain your nickname just as it is, okay? 우리 새빵 모닝그루버, 굿모닝! 출첵합니다. 어서오세요. 우리 새빵 모닝그루버, 반가. 자, 고춧가루 얘기 다시 해볼게요. 이말 워딩이 왜 이렇게 웃기지? 막 여러분들, 막, 라니 에투알 얘기하다가 고춧가루 얘기해볼게요. 이러니까 좀 웃긴데. This is important, everyone. This is today's topic, okay? So we gotta continue talking about it. 우리 테테파파 모닝그루버, 안녕하세요. 저도 출첵. 소개팅 때 대화가 된다 싶으면 이야기하고요. 안 된다 싶으면 긴장도 안 풀려서 이야기도 못 꺼낼 듯 해요. So when you feel like you're able to proceed conversation with that other person on your blind date, maybe you would tell that person that they have red pepper flakes in their teeth. And if the conversation is not going too well, maybe you would get nervous. So you wouldn't tell them. 대화가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에 따라서 대화가 통하면은 막 이렇게 웃고 떠들고 재밌게 얘기하잖아요. 아, 근데 지연 씨, 예, 불났네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실 거예요. 그 순간부터 대화가 안 통하면 어떡하지? So, what happens if the conversation won't go on right after, you know, you tell them that they have something on their teeth? 이게 되게 쉽지 않다니까요, 소개팅 때. 제육부장님, 살며시 냅킨을 건넬 것 같아요라고 해주셨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왜요? 저뭐 묻었나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건네주면 닦으라는 거잖아요. So if you give them some tissue, like that would obviously mean that they have to wipe down something, right, on their face or wherever. So they'll be like, okay, what am I supposed to wipe down? What am I supposed to wipe off? 이렇게 생각하다가 혹시 내 이? 이러면서 이제 닦을 수 있겠네. 굉장히 센스 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Kim's Fan Morning Group어. 태어나서 소개팅이나 미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질문이 마음에 확 와닿지가 않네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소개팅 안 하셨군요. 누구나 다 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 불찰입니다. 우리 킴쌤 모닝그루버는 자만추 많이 하셔가지고. 패스! 해피라이프 모닝그루버. 살짝 얘기를 해줄 것 같은데요. 그 상태로 하루 종일 다니고 집에 가면 민망할 것 같아요. 저는 시댁, 친정이 다 가까워서 내일 음식하러 시댁 가고 집에 돌아와서 자고 추석 아침 일찍 다시 가서 차례 지내고. So you would have to visit your in-laws and your family as well. You have to prepare for the food, but at least you get to have one day for yourself. 이런 패턴 굉장히 또 많으시네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양가집 다 갔다가 이제 다음날 하루는 나만의 휴식을 즐기는 시간. So yeah, maybe we needed this time, 4 days of vacation so that we can have some time to visit our family. We don't get to visit our families a lot unless we have a special occasion. So this is the time where you get to do that. And also at the same time, enjoy time for yourself, hopefully. 또 많은 모닝그룹들께서 또 가족도 만나고 또 나만의 시간도

쟁취하시길 바랄게요. 체육부장님, 저는 오늘 저녁부터 시댁에 갑니다. 딱히 오늘은 할게 없고요. 내일부터 전을 붙이겠죠? 남편이 감기 걸려서 많이 도와주려나 모르겠네요. Where is husband 신청해요? 크크크. Okay, so your husband caught a cold, so you don't know whether he's gonna help you making those food, Korean pancakes for the holiday. 공교롭네요, 되게. 딱 이때 감기가 걸리셨구나. 어떡하겠어요. 괜히 또 음식하면 좀 그렇잖아요. 감기 걸렸는데. 아, 그러게요. 마스크 쓰고 도와주셔야죠. 네, 남편분 파이팅! 썸머가 도와주라고 했다고 전해주시고요. 아닌가? 막 괜히 또 많이 아프시거나 이런 거 아니죠? 아프시면 쉬어야죠. 아이고, 아이고. 괜히 조심스럽네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또 즐거운 연휴 계획들 있으신 것 같아요. 또 음식하면서도 맛있는 음식 즐기시고요. 뜨끈뜨끈한 전 바로 부치고 나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이때 만끽할 수 있는 겁니다. 모닝그룹어들 계속해서 저랑 소통하실래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participate for fre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So since 체육부장님 has requested this song, we're gonna have a listen to Ray, Where is My Husband?

0: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

0: 아이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

time for Koi 노래방. Let's go! 여러분들, Koi 노래방 시간 돌아왔습니다. And we're gonna be jamming through all together with the upbeat music vibes all together. 여러분들, 노래하는 시간, Koi 노래방 시간이 돌아왔고요. It always features our little quiz for you. So listen up, open up your eardrums all together.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노래방과 함께 곁들여진 퀴즈부터 제가 툭 던지고 한번 열창을 해보도록 할게요. That means another TMI quiz for summer because obviously you want to get to know me better. 오늘의 TMI 퀴즈부터 제가 얼른 언급해드릴게요. 오늘의 TMI. So,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common misconception people have about summer? When they first meet her, a lot of people have this misconception. I don't know why, but I get this a lot. 자, 오늘은요, TMI 퀴즈인데요. 썸머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자주 듣는 오해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우리 썸머 TMI 퀴즈 한번 맞춰보세요. Go ahead! 썸머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어떤 오해를 받을까요? So what is that common misconception people have about summer when they first meet her? 생각보다 모모하시네요. 수림 씨는 이런 사람이군요. 이런 식으로 막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So I was really surprised about their reactions towards me. 결처럼짱구님 물어봐. 굿모닝입니다. 하늘이 엄청 이쁘네요. 그리고 오해는 조증? 조증이라고? 근데 이건 오해가 아니지 않나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제가 조증이잖아요. So I don't think this is a misconception. This is just me. 그냥 누가 봐도 이런 반전이 없는 거잖아요. 조증이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아닌 거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This is actually me.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열심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약간 반전적인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빵 모닝그룹은 우와 노래방이라고 굉장히 신나셨군요. 새빵 모닝그룹은 놀아보셨군요. 여러분 가을하면 또 뭐예요? 발라드 아니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너무 사랑하는 발라드 Fly to the Sky의 Missing You. 요즘 브라이언 굉장히 재밌게 제가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분은 가수죠. He's actually a singer, not a YouTuber. If you're a student, you may not know, but he's actually a really, really talented singer with Honey. 이 듀오 레전드였거든요. My old crush, actually. 제가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과거형이라는 게 좀 슬프긴 하네요. 우리 하진 모닝 그룹어 굿모닝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난다 굿이라고 해주셨어요. You're enjoying this, you're enjoying this. 노래방 많이들 좋아하신다 진짜. 여러분 그냥 이 시간 편하게 듣기는 좀 힘드시긴 하겠네. 네네 시끄러우니까. 퀴즈가 항상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Don't forget that there's always this little quiz featuring this particular segment. So what is this common misconception that summer gets?

오해를 많이 많이 받을까요? 자주 듣는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정답을 맞출 듯 안 맞을 듯 여러분들 되게 간당간당하시네. 현진님 모닝그룹 says good morning. 근데 퇴근해야 할 것 같아요. 드링킹도 잘하고 잘 놀 것 같은데요. 이런 오해? 오해가 아니죠. 이거는 뭐 진짜 찐이죠. 여러분들 제 본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You're not supposed to tell me about who I am. You're gonna have to tell me about this misconception that people might have towards me.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모습 이건 그대로고요. 사람들이 의외로 썸머가 약간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 이거 어려운 퀴즈네. 죄송해요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어려운 퀴즈를 들고 와가지고 맞추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으니 I'm always forcing you guys to guess the answer with these difficult questions. But you guys are smart. You guys know me better, right? 아, 나이젠 VOS 함께하고 계십니다. SG 워너비랑 세트로 들어줘야 되거든요. VOS와 SG 워너비.

정답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 So about those misconceptions that summer gets a lot. Well, I'm a person, obviously you can pretty much tell just by listening to this radio show. I'm very extrovert. I'm always hype. I always have this big, big amount of energy. That's who I am, right? 항상 에너제틱하고 밝고 명랑하고 이런 저인데요.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요즘에 좀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되게 내향적이에요. 아, 진짜로. 저 그래서 놀래요. 되게 차분하고 내향적이라서 사람들이 어울리는 거 막 좋아해요? 막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고 아 정말 사람들이 첫인상으로는 파악하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So as I said this, 박우리티나님 outside the studio looked super super skeptical and she asked me a question. 도대체 요즘 밖에서 어떻게 하고 다니니? 아니 모르겠어요. I'm just being me. 근데 어떻게 사실 처음 만난 사람한테 막 아 안녕하세요 저 남아요 막 이러진 않죠. 그래서 그런지 그냥 I act normal. 평생에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안녕하세요 아 그냥 요즘 라디오 하고 있고요 막 이렇게 너무 가면을 쓰고 다니나? Am I wearing this huge thick mask outside when meeting new people? So I get this a lot and it feels good. 전 좋아해요. 그래서 되게 차분하고 참아나는 얘기를 많이 주는데 호박맨 모닝그룹께서 포기를 안 하셨네. 개그맨인 줄 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 한 두 번 정도 만나면은 탁 풀리더라고요. So if I meet someone for the first time, they will be like, oh, you look very calm, introvert, yeah, you're very quiet. But when they meet for the second time, they'll be like, oh, okay, this crazy woman. I got totally a wrong idea about her. 이렇게 되더라고요. 한 두 번 정도는 겪어야 제가 막 튀어나오나 봐요. 아무튼 첫인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첫인상 여러분 본 모습과 좀 비슷하신가요? Do people really think and figure out who you are just by looking at you for the first time? I don't think so. 이게 사람이 첫인상 보고 파악하기가 그래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몰라

여러분들 이게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오해였습니다. Can you guys believe this? Like 우리 모닝그룹어들이 많이 충격에 좀 빠지셨고 그러시는데 가을정화님께서 썸머님을 처음 오면 공주님으로 착각한다 됐어요 여러분 공주가 어딨습니까 네 알고 보면 공주였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공주 같은 느낌은 좀 별로고 Maybe I wanna be the kind of a person who turns out to be a princess when you get to know her after all 아, 알고 보니까 정말 공주 같고 사랑스럽다 이런 거면 차라리 좋은 것 같아요 Anyways, that was a little bit of TMI, everyone. I hope you got to know me better. 여러분, 저에 대해서 좀 더 아시는 계기가 되셨길 바라면서요. 티셔니의 파셔니 경고 마저 듣도록 할게요. I'll be back soon.

0: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2: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3: 위제로
2: 과식계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3: 위제로
4: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5: 일양약품.
6: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7: And here is a tune by Cher, Believe.

Kim's Fan Morning Groover says, Cher의 노래가 제가 고 이때였나? 그때 유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53세 늦은 나이에 참 대박이었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Of course, Cher is the legend. Yeah, she's doing it up. She's been always on the scene. Singing music. 채연은 진짜, 레전드. 정말 참 가수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I think she was the first singer to ever use autotune back then. 이 오토튠. Do you believe in love after life? 이 부분에 그 오토튠이 들어가는 게 되게 상징적이잖아요. 이 오토튠을 아마 최초로 쓴 가수였었나? 그랬을 거예요. 제가 다큐멘터리 봤을 때 나왔었거든요. And she even appeared on a movie, 그 뭐냐, Mamma Mia? 거기에도 나왔었고, she appeared in Mamma Mia and she was still doing it up. She looked fabulous still. 아, 근데 하긴 Mamma Mia 영화도 나온 지가 꽤 되긴 했네요. 근데 거기에 나온 셰어가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었어요. Anyway, legend is legend. 우리 민준리나맘님께서 자꾸 닉네임 얘기를 하시는데 닉네임 하면 호박맨을 호빵맨으로 부르신 피디님이 생각나요. 머리도 뜯어서 준다던 호빵맨이라고. 근데 진짜 영어로 HOBANGMAN 호빵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당연히 그냥 호빵맨인가? 이러면서 호빵맨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호빵맨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Yeah, I'm a huge fan of 호빵맨.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너무 반가운 거예요. I was immediately really excited to see that nickname. I was like, oh my gosh, this is 호빵맨. We finally 다리를 뜯어서 주고 그게 어떤 공장에서 할아버지가 교체를 해줘요. 호빵맨이 여기저기 다 뜯기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할아버지가 동글동글한 새 얼굴로 교체를 해줍니다. 뭐 예를 들면 굉장히 기괴하긴 한데 이게 되게 귀여운 캐릭터라서 또 막상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It's not IO. Yeah, it may sound a little harsh and violent, but it's actually not when you actually watch that comic series. 호빵맨 너무 좋아하고요. 거기에 나오는 세균맨도 좋아하고 식빵맨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머리를 이렇게 깻잎머리를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식빵맨이었었어요. anyways, 서비모닝 그루버. 굿모닝. 오늘 연차라서 지각 자는 거니 to heaven 듣고 싶어요. 뮤직비디오 정말 최고였는데. So everybody, listen up. We have late 알바생 over here. 여기 지각생 있어요. 여러분들 주목. 이렇게 하면 다음번에 지각 안 하신다. 아, 근데 연차니까 얼마나 즐기고 싶으시겠어요, 오늘 하루를. You might wanna enjoy your day and do something better listening to Morning Groove. 아니시겠죠. 항상 열일, 열 알바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There was something really special about the music videos back in the 90s and early 2000s was that they would invest tremendous amount of money on a single music video. They would cast those renowned actors and actresses and make the music video like a 10-minute movie. 뭔가 영화처럼 정말 스케일도 크고 이 조성모가 딱 그거잖아요. 막 전쟁터에서 막막총 쏘고 막 탱크 나오고 막 신민아 씨 나와가지고 막 도망 다니고 It was like a whole set of movie. 이게 굉장히 머더기 막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뮤직비디오 굉장히 고퀄입니다. 아, 90년대는 정말 어떤 한국 가요계에 있어서 정말 다양한 시도를 했던 해라고 생각을 해요. 막 테크노도 나오고 사이버 가수 아담도 나오고 We had a little bit of everything back then. We had idols. We had everything, you know. 그렇게 해서 케이팝이 탄생하는 겁니다. I feel very proud to be Korean. 우리 선셋 모닝 그룹어 가만히 있어보자. 질문이 뭐였지? 만약에 소개팅 남이 마음에 들면 귀엽게 얘기해드린다. 휘날리는 건 꽃가루, 땡땡시하게 낀 거는 고춧가루. 유쾌하겠죠? 썸머 누나의 선전남은 곤란해. 라이브의 황제 이승철 오빠가 올해 데뷔 40주년이래요. 축하 축하.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모그님들과 함께 듣고 싶어요. So basically, Sunset Morning Groover stand in a whole combination of those L. 따라해 보세요. If you wanna think, don't just say that. Oh, I need time to think. Just say hold still, okay? 생각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세대 통합. 와, 근데 40주년 진짜 놀랍다. 목소리가 사기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데뷔 40주년을 축하하면서 So, celebrating the 40th anniversary of 이승철 OPPA 오빠 or 삼촌. We're gonna have a listen to 부활 Never Ending Story.

0: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해 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위제로 소파 불량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빼 빼보이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빼보이 귀신 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필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Patti LaBelle, we haven't finished yet to get started on this Tuesday morning. What's up, everybody? Happy Tuesday. Thanks for tuning in to 101.2, 101.3. Today is September 29th, and the time is 10:06 and 23 seconds.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n the radio waves or watching us live on YouTube, I'm very glad that you are here with us. If you are in the mood to talk to us even more, you can also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locate by searching for the keyword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I'm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say hello to us.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채널이 열려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또 채팅 섹션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카카오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And don't forget, we have a couple of reruns. First one at 6 p.m. and second one at 2 a.m. Also, we have a 다시 보기 and a 다시 듣기 채널 that you can use any time of the day. 재방송마저 듣기 힘드시다면 언제나 이용하실 수 있는 다시 듣기 또는 다시 보기 유튜브 채널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TBS EFM Archive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Hope you're having a fine Tuesday morning, second day back from the 추석 holiday. 약간은 아직까지는 추석 연휴의 그런 후유증이 남아있는 그런 화요일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밤에 잠들기 전에 뭔가 하루 중에 꼭 해야 할 일을 안 했을 때 오는 그런 찜찜함, 그런 걸 느낄 때가 혹시 있으셨나요? Have you ever reached the end of the day, gotten into bed and ready to go to sleep and suddenly felt like something was missing? 하루의 루틴 중에 꼭 해야만 한다고 느껴지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 꼭 해야지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Like there was one thing you were supposed to do, and because you didn't do it, the day somehow doesn't feel complete. 안 하면 뭔가 하루가 덜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뭐 이 세수하거나 뭐 양치하거나 그런 거 말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못 마셨어. 뭔가 하루 종일 기분이 조금 뭔가 찜찜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I'm not talking about, you know,

basic routines like, you know, brushing your teeth or washing your face. But something like, you know, lack of a cup of coffee that you would usually have in the morning, and the day just doesn't feel right the whole day. 뭐 잠들기 전에 저처럼 뭐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이라도 읽어야 된 읽어야지 뭔가 하루가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해야 할 운동이나 아니면 일기 쓰기 아니면 뭐 스트레칭을 안 했다거나 그런 걸 하던 걸 갖다가 빼먹으면 뭔가 이상하게 찜찜한 느낌이 들 수 있죠. For others, it might be exercise, you know, writing a journal or I don't know, doing a little stretching before bed. For me, it's reading the Bible, just a little bit of it before I go to sleep. If I skip it, something just feels kind of unfinished. 이게 조금 심하게 되면은 이 집착처럼 느껴질 수 있죠. These little rituals can actually stretch into an obsession if you go sort of overboard with it. 근데 뭐 안 한 대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뭔가 왜 이런 거가 찜찜하게 느껴지는지 뭔가 완전하게 중에서도 뭔가 우리는 이 마침표 또는 이 쉼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이 아닌가 나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You know, sometimes I wonder if I didn't do it today, you know, why can't I just let it go? And I thought about it. Maybe these small rituals serve as sort of a punctuation marks in our lives.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1년을 365일 살고, 그죠? 12월 31일 날, 와, 1년을 뒤돌아보고,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새로 시작하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비슷한 게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하루 중에서 안 하면 뭔가 찜, every day, otherwise something just doesn't feel quite right for you. 그런 것들 한번 찾아내 봅시다. 함께 여러분들 경험 나누어 주십시오. 문자로 보내주실 경우는요, sharp 1013 50원에 by Robbie Williams. This is Come Undone.

0: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비지 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MG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3: Bobby Williams, Come Undone was the song you heard before the advertisement. So, talking about, I guess, daily routines, you know, things that you do on a daily basis almost every day, and somehow you didn't do it on a particular day, and just day doesn't feel, you know, complete. You feel like you left something out. 뭔가 이렇게 어디다 두고 온 듯한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여쭤봤는데요. 3609님께서 문자로 연락 주셨습니다. 매일 커피 마셔야 돼요. 안 마시면 허전해요.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원래 마시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아침에 꼭 한 잔씩 마셔요. 그래야 기분이 좋아져요. 이렇게 3609님. I have to have my coffee every day. If I don't, it feels like something's acid reflux. But I still have to have that one cup in the morning. It just puts me in a better mood and helps me start my day. Yeah, I feel the same way. You know, if mug, 그 이 텀블러 항상 옆에 이제 두고 이렇게 방송하는 거 보실 텐데요. It just really comforts me. I think it's also psychological thing too. 뭔가 커피를 옆에다 두고 홀짝 마셔야지 뭔가 이렇게 이 방송할 준비가 된다는 그런 느낌. It feels ready to have that coffee right by my side when I'm broadcasting in the morning. 그렇군요. 커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시.

질것같습니다. I think a lot of people feel that way about coffee. I think my wife feels that way too. She drinks decaf, you know, for health reasons, right? 디카프를 마셔도 꼭 커피를 안 마시면 뭔가 조금 허전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그런 느낌이죠. 3609님도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디카프나 sometimes I think during the winter time or autumn, I kind of drink tea instead sometimes. 그럴 때는 가끔가다 티를 마시는 것도 이렇게 약간의 그런 대체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3609님.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아침에 기분 좋을 정도로 드시면 되겠네요. 그죠? As long as you, just the small cup of coffee makes you feel good in the morning. You know, I say go for it. 좋습니다. 하루 중 안 하면 뭔가 찜찜한 그런 것들. Things that you have to do every day, otherwise it just doesn't feel quite right. 그런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종현입니다. 하루의 끝.

종현 하루의 끝입니다. End of a day. I think these kind of songs would be a good song to listen to if you are listening to our rerun at night at 6 p.m. 6시 rerun 들으시는 분들이 이 곡을 들으면서 퇴근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선곡을 했습니다. Okay, so asking you a question. 뭔가 이거 안 하면은 뭔가 하루가 이제 이 완전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찜찜한 그런 것들 여쭤보고 있습니다. We'll be back to talk more about this and also the weather report with the part 2 of the program. Bruno Major입니다. Tapestry.

0: 위 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 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 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 제로. 일양약품.
2: MG 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보험.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Joni Mitchell. I believe it is the rearranged version of the original by Joni Mitchell, which was a request from 2624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있었는데요. What was one thing that you have to do every day? Otherwise, something just doesn't feel quite right. 2624님은 그런 그 루틴을 안 하면 이제 찜찜하다는 그런 말씀이시겠죠.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3998님께서 I try to write even if it's just a few hundred words. I have to admit, though, I haven't been able to write every day lately due to some family matters. Maybe that's just an excuse, but I just haven't had. But I'm getting back into the zone. I can do this. I've got this, and I am the best. Just casting a little spell on myself.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글을 쓰신 분들은 뭔가 조금 매일같이 개인 사정 때문에 요즘에 계속 못 쓰셨다고 하는데 하지만 다시 이렇게 본인에게 주문을 외우시는 3998님 멋집니다. 연주자들도 기타 연주자 아니면 악기 연주자들도 뭔가 하루에 조금이라도 연주를 안 하면 좀 뭔가 기분이 공허하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저도 그래서 저도 조금씩이라도 항상 기타를 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감사드립니다. 3998님 계속 그 루틴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스텔라장입니다. 아름다워.

0: This is a rerun of 101.2, 101.3.
1: Morning Music Show 101.2, 101.3.
2: Hey, 101.2, 101.3 TBS EFM.
3: Hit it.
2: E-S-
3: Come on, yo.
2: EFM.
1: Hello, cuties. DJ EQ입니다.
4: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5: 한국 전쟁 당시

0: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2: 2 at the 2 a.m. We have a live YouTub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on YouTube. 또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Our text line is open at the pound 1013, which will cost you 51 for short messages and 101 안개 속

couple of tracks. 사무선 버터플라이, 깊은 밤 안개 속, and H2O 안개도시였습니다. Let's get to some more messages. 3056님께서는 regarding 3056님 says 매일 일부러 올리브유를 먹는데요. 안 먹으면 찜찜합니다. I make a point of having olive oil every day, and if I skip it, something just doesn't feel right. I guess that is for health reason, huh? 뭔가 올리브유를 드시는 거는 건강 이유이실 것 같은데, 그죠? 반대로 일주일에 한 번 버거를 안 먹으면 이 또한 찜찜합니다. On the other hand, if I don't have a burger at least once a week, that doesn't feel right either. I guess 올리브유는 이제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것 같고 버거는 약간 그런 멘탈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것 같고요. I guess burger for you is your mental well-being.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버거는 일주일에 한 어떤 총량 한 번 뭐 두 번이라든지 딱 정해놓고 먹는데 그걸 꼭 채워야 된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감사드립니다. 3056님 메시지. 1033님께서는 저는 꼬리를 흔들며 달려드는 강아지와 또 그런 강아지를 보고 피식 웃는 키다리 아들에게 밥 주고 잠시 논 후 후다닥 출근 준비를 합니다. I guess talking about your routine, right? So I feed my dog who comes running up to me, wagging his tail, and my tall son who can't help but smile at the sight. After spending a little time with them, I rush to get ready for work. 아침에 상당히 많은 일을 또 하시는군요. 그리고 요즘은 아침마다 화장실을 꼭 가려고 노력합니다. Which is very important too. Sometimes, you know, we all have moments. 그러니까 굉장히 making a habit of regularly going to toilet, restroom is really important and very healthy for you too. 그죠? 뭔가 이렇게 방송 전에 예를 들어서 꼭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못 가면 굉장히 불안하고 그런 I used to be like that actually too. 근데 it's all about routine, I guess. You know, your bodily clock, so to speak, right? 감사드립니다. 1033님. 노래 듣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This is Erasure, A Little Respect.

tired I am. It's a promise I really try to keep for them. 그렇군요. I guess 뭔가 이렇게 안에서 찜찜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I guess if you for some reason weren't able to walk your dogs, you know, feeling sorry for them as well. 뭔가 이렇게 상당히 찜찜한 거일 수도 있고 and also you're, you know, 특히 강아지들은 they have to walk, right? 저는 이제 강아지를 키워본 적은 없어서 꼭 그 뭐라고 그러죠? 하루에 한 번씩?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 이상 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죠? 하루에 한 번 이상씩 꼭 그 산책을 가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So in order to be really healthy, 거의 뭐 그러니까 어떤 필수적인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을 가지셨군요, 조국님. You know, I have kittens at home too. 저도 이제 집에 양이들 두 마리가 있는데, you know, I mean, kind of different from the dogs. You know, they don't have to go for a walk. You know, every day.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제 그 집사들이 편하긴 한데 고양이들은. 근데 고양이들은 they have this instinct, right? Hunting instinct, so to speak.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사냥 감각, 사냥 본능을 계속해서 조금 일깨울 수 있도록 뭔가 그런 액티비티를 해줘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The owner's cat, owner's having their hunting instinct alive.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뭔가 이렇게 그 놀이 같은 거 막 이렇게 따라다니고 막 이렇게 뭐 쫓아다니고 막 그런 놀이를 해줘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못해준 게 참 아쉽긴 합니다, 제가. And, you know, their joy of life, my two kittens, are eating something called churu. Churu is a little, like, I don't know, liquid snack that they love. 그래서 이제 두 마리한테 반 개씩 이렇게 매일같이 주거든요. And I know how much they enjoy it. 정말 인생에 그게 낙이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항상 churu에 치읓자만 이렇게 얘기해도 막 이렇게 고개를 확 돌리거든요. 아무리 이름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다가 치 하면은 이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참 얘네들의 유일한 낙인데 I know it's only joy of life. 그래서 제가 그걸 항상 매일 주는 담당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빼지 않고 주는 편이긴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킵고잉님도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는 새로운 일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네요. 매일 듣고는 있었는데 working on something new and that's why I couldn't really leave any message. I was listening every day. 감사드립니다. 메시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And thanks for listening as well. 그러면 3부 마치는 곡으로는 3998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네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곡인데 오에시스의 곡인데 사실 오에시스의 곡치고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은 신청도 거의 안 들어오는 곡인데 아쿠아이스 I never get this translation the pronunciation right. 아쿠아이스라고 알고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오에시스 곡입니다.

0: 위 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 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 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 제로. 일양약품.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

0: 로 빽.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각근자 질신욕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시민 필.
1: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3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If you tuned in right before the blues musician Chang-seok and the pianist Sam-chi, it was very memorable one for sure. 제가 인터뷰 중에서 최양석 씨 음악에서는 이제 가스펠의 영향이 느껴지는 곡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Of blues. 근데 이제 블루스와 가스펠 그리고 블루스와 소울 음악 어떻게 보면 think blues and gospel are inseparable, including the soul music as well. 가스펠과 블루스는 어떻게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엔 서로에게 또 영향을 주기도 했고요. 소울 음악은 그 가스펠과 블루스가 또 만나서 대중음악으로 꼽힌 장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in the cultural background, right? They grew into something different, but they would, you know, influence each other and, you know, I guess opinions on that. 그래서 오늘은 오늘 플레이리스트는 가스펠 영향이 느껴지는 블루스 음악과 또 소울 음악을 준비를 했습니다. So today's playlist are soul and blues music with a lot of gospel influence. 첫 번째 곡은 Curtis Mayfield가 작사 작곡을 한 곡인데 many bands including Rod Stewart, Jeff Beck, you know, They did a cover of this one, but the one that I chose today's for today's playlist is one by Impressions. 1965년에 발표된 Impressions의 곡인데요.

0: You just thank the Lord.
1: The impressions and Curtis Mayfield, the people get ready. 이 train입니다. There's a part, 기차가 오고 있다. 여기서 기차는 이 단순한 교통수단이라기보다는 뭐 구원, 자유, just a simple mode of transportation, but rather something that will take them to a better place through, I don't know, salvation or, you know, emancipation. Sort of that 하게 됩니다. So first song was People Get Ready. It's a beautiful version as well. You should check them out. People Get Ready. 참 Rod Stewart가 부른 것도 참 좋은데. Another soul track by Billy Preston. That's the way God planned it. It has more direct implication of a gospel song. Billy Preston 자체가 어린 시절부터 이제 교회 음악을 연주했던 이 천재적인 키보디스트였다고 합니다. Billy Preston started out as a sort of a genius keyboardist playing at church.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린 시절부터 Ray Charles와 또 Sam Cooke 같은 분과도 일찍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연주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So this song has a bit of a rock vibe to it. So a little bit of a gospel DNA with rock music. Interesting thing about this song is though, it was...

Billy Preston, That's the Way였다고 합니다. 뭔가 약간 교회 집회 같은 그런 느낌이 또 들기도 하죠. So today playlist, soul and the blues songs with a lot of gospel inspiration. So 락 쪽으로 조금 한번 넘어와 볼게요. The Shine이라는 곡입니다. 어떻게 보면 블루스 락, 또 이제 서던 락의 어떤 느낌인데입니다. Soul Shine.

Allman Brothers Band, Soul Shine. One more track to end the show with. Next song is from a band called the Tedeschi Trucks Band. One of the masters of slide guitar. 뭐 슬라이드 기타의 끝판왕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분인데요. 슬라이드 기타는 이제 동그란 그런 그 병 뚜껑 같은 거를 기타에 이렇게 연주하는 그런 주법이긴 한데 Derek Trucks was actually a member 그래서 오늘 gospel influenced southern rock이 되겠네요.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Tedeschi Trucks Band의 Min, thanks for spending time with our program. Remember cuties,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Here is a Tedeschi Trucks Band Midnight in Harlem.

0: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보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3: 在街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是首尔，
4: 首尔，我来了。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婆
2: 聊文化，
1: 也聊我们自己。
2: 这里是
1: 首尔我来了。

0: 위제로
1: 수업 훈련 체험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2: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3: 늦게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以下节目由台湾的教育电台制作提供，节目内容不代表本台立场。
1: 你们这里是
2: 我的伴儿。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위제로
2: 맛있게도 제로
1: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1: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1: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5: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6: 위제로
5: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6: 위제로
5: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6: 으쌰으쌰!
5: MG 새마을금고 보험.
7: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What a classic. We are starting off today's program with Otis Redding sitting on the dock of the by DJ Bar. 사람이 좀 몇 년 헤맬 수도 있죠, 여러분. 공부하기 싫어서 좀 쉬어갈 수도 있고요. 고로 낭비한 시간이라고 부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Not every delay means you are behind. Sometimes you're just taking a different route or moving at a pace that actually fits you better. Maybe you need a little more break. And in the end, we all live through our own point. 어쨌든 우리 인생 살아가는 건 우리 주관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좀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시간이 정말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And we are...

0: 모닝 그룹으로 오셨습니다. 모두 모두 너무너무 반가운 아침이에요. 행복한 아침이죠? 우리 조국 모닝 그룹, 우리 배승 반장님이시죠? 굿 모닝입니다. 저는 오늘 물량이 너무 많아서 6시에 출발해서 이제 첫 집에 도착했어요. 망했습니다. 유유. 청취 모드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 Now, we are really excited about this Chuseok break, but for someone like our 배송 반장님, who has to make a lot of deliveries, yeah, it's their busiest time ever. 우리 조국 모닝 그룹 정말 바쁜 시기일 텐데. 인데요. 조금만 화이팅 하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아침부터 너무 물량 많아가지고 정신 없으시겠다. 부디 잘 버텨내시고 힘내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셋 모닝 그룹어 일찌감치 오셨군요. 해피 추석. 까꿍 쌈마 누나. 으악 티봉이 어디 갔어요? 귀염둥이 티봉이 어디 있어요? 데리고 와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somebody is really impatient about 티봉이. 아, 죄송해요. 티봉이 뭐 제가 죄송할 건 없죠. 자기가 늦잠 잤는데. 그죠? So 티봉이 is the one who has to feel sorry because he's the one sleeping late. 도대체 이렇게 나태해질 수가. 아침 7시가 됐는데도 자고 있다? 제가 안 데려와 놓고서는. Morning Groovers, I am so happy to read out your messages. So continuously make me happy by sending in your messages. 계속해서 저를 행복하게 해주실래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굉장히 방법은 심플합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So send us your text messages, everyone, along with your song requests as well. DJ Ba is always waiting for your song requests. 여러분들의 신청곡 또 셀렉트해서 적당한 시간에 우리 바구니 팀장님께서 틀어주실 거예요. 서프라이즈 느낌으로요. 어때요, 여러분? 너무너무 괜찮죠? And if you happen to be tuning in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you can leave your comments there always for free. 아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 모닝그루버들 잘 이해하고 외우셨다면 Shall we listen to the most amazing commercial 선전 듣고 올게요.
1: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Time to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For our daily segment MG Q&A, everyone. Morning Groove Question. 오늘은 또 밸런스 게임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들의 그런 성향 조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Okay. 상대방 치아에 고춧가루가 껴 있는 걸 보면요.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는 말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못본척 하시나요? 너 치아 2층에 불났어. 이것도 되게 늘크크 말투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늘크크 영크크 해가지고 제가 좀 데였어요. 제가 해놓고 제가 데였는데 보통 불났다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Anyways 이렇게 불이 나면 여러분들께서는 말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못본척 넘어가시는지 궁금했습니다. So if you notice a bit of red pepper stuck in the teeth of someone that you're not so close with, okay? Do you tell them or pretend that you didn't see anything? What do you do, Morning Groovers? It really depends on the characters. 여러분들의 성향이나 어떤 성격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반응을 하실 것 같긴 한데요. So, what do you think I would react? 전 어떻게 할것 같아요? 하하! 야, 너 입에 고춧가루 꼈잖아. 진짜 웃기게 생겼다, 너. 이럴 것 같으세요? So do you think I would make fun of that person in front of everybody else and be like, "Hey, you have that red pepper stuck on your teeth. Can you see yourself right now? Look at yourself in the mirror. You're horrible." 여러분, 방금 발연기가 느껴졌죠? 제가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Be something like, I would tell that person actually. I wouldn't just pretend.

and I didn't see anything, I would actually tell that person, but in a very, very private way. 뭐 예를 들어서 한 다섯 명 정도 무리가 있어요.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would make some action so that I can grab that person's attention. And once that person looks at me, I would be like pointedly have something on their teeth. 근데 제 일 이렇게 치는데 제 뭐해? 이렇게 하면 좀 민망하긴 하겠죠. 난감하고요. 아니면은 I would just toss them over a hand mirror. 뭔가 손거울을 이렇게 건네준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최대한 안 들키게 막 제 몸 이렇게 제스처 바디 랭귀지를 하면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게 더 티날까요? 어쨌든 저는 최대한 티 안 나고 I would just try my best to pretend that I didn't see anything. What about you guys?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어떤 편? 저한테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면 이따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let's now listen to a song. Ooh, we are listening to a lot of good classics today.

weather and clean air. 날씨 좋고 공기 하나만 좋아도 이렇게 사람 기분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You know, to be happy, maybe all we need is some good air and fresh weather. So get outside, everyone. Don't stay home and enjoy this beautiful, beautiful day. All right, so back to red pepper on our teeth. 치아에 고춧가루 껴있으면 여러분들은 보면 말해주나요? 못본 척하나요? If you notice a bit of red pepper stuck in someone's teeth that you're not to ignore and pretend nothing happened. 근데 이게 또 이럴 때가 있어요. 나중에 친구가 야! 거울 보고 식겁하면서 지고 모른 척 해주는데 하루 종일 껴져 있으면은 약간 오씨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줬지?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체육부장님, 굿모닝입니다. 저는 말안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못 봤다고 하면서. 오늘 아이들 데리고 see anything. Maybe saying that they didn't see anything. 아, 꽤나 또 얘기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상대방이 좀 민망하긴 하겠으니까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Unless they have this giant paper stuck on their teeth, right? 엄청 큰 고춧가루 때문에 뭐 이를 가릴 정도는 아니면은 웬만하면 뭐 작은 고춧가루, 오케이! 이러면서 넘어가실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Looks like you have a lovely plan for today. 잠실에서 직업체험 놀이 공간이 마련되어 있군요. 아이들과 또 즐겁고 신나는 시간 보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체육부장님. 아, 저는요, 친하든 안 친하든 티슈랑 함께 살포시 거울을 건네줍니다. 조금이라도 덜 민망하게요. 그리고 저는 내일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짧은 휴가를 떠납니다. 언니가 통 크게 가족 모두에게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을 선물해줘서 벌써부터 너무 설렙니다. 언니, 숨어진 동생 여기 있는데요? Sister right here. Maybe I can join the business class and go to Frankfurt, eat some sausage, drink some beer. 언니, 언니. 정말 너무 부럽다. 독일에서 얼마나 즐거우실까? 날씨 진짜 좋을 텐데. Bensbro, how is the weather in Frankfurt? 우리 유럽에 살고 계신 벤스브로우님께 좀 물어봤는데 어쨌든 you're gonna enjoy that given time to the max. 우리 9087님 너무너무 즐거울 것 같은데 부럽고 막 제가 더 신나고 막 이러네요. 얼마나 좋으실까요? According to 9087, hand them a mirror along with a tissue to make it as little embarrassing as possible. What a generous person. Because they would love it if someone did the same for them. Exactly, right? Imagine you were the person who had giant red pepper stuck in your teeth. Like, for me, 이러는데 그동안 1시간, 2시간 동안 껴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는 도와주길 바라는 심정 전 있을 것 같거든요. 별초롱짝 모닝그룹어 굿모닝 안 친한 사이면 뭐 모른 척하기에는 쪽 롤이 있어서 저는 추석이 그닥 즐겁진 않네요. 시댁 친정 왔다 갔다 하고 나면 마지막 하루는 쉬어야겠습니다. So looks like you have some busy plan ahead for 추석. 또 차례도 지내야 되니까 you would spend a lot of time preparing for the food and everything. And after that, you would have one day for you to actually rest and enjoy the time for yourself. 이 날을 위해서 추석을 달려볼까요? 우리 별초롱짝 모닝그룹어. 정말 뿌듯하게 그렇게 추석 잘 보내놓고 그 하루를 온전히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센스 있으시다. You know, it'll be really nice for you to actually write down on a very, very little memo to tell that person that they have something on their teeth, right? 이런 센스. 이게 센스도 어느 정도 발휘가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누군가 이해, 안 친한 사람 이해 고춧가루 끼면 얘기한다, 안 한다?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고요. I will introduce more of your messages later on the show. This is Al Green. Let's stay together.

0: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입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1: Today, Wednesday is fine with predicted highs of approximately 22 degrees Celsius. So got that? 우리 모닝 그룹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없을걸요. 우리 반장님, 굿모닝, 하트하트. 지난주에 인테리어 공사 끝나서 고를 것도 진짜 너무너무 많잖아요. You need to select so many different things when it comes to making your home renovation. So you have gone through all of that process and now all you need to do is move in. Congratulations. I hope all of those happy things to happen in your new home. 또 새로운 이제 굉장히 또 포근한 집에서 즐거운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바쁜 와중에 또 이사 준비까지 하시느냐고 정신이 없으셨을 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Now back to our red pepper topic. If you notice a bit of red pepper stuck in the teeth of someone that you're not so close with, what do you do? 코코모닝 그룹어, 고춧가루라니. 그 사람을 위해서 얼른 말해줘야죠. 어, 자기야, 오늘따라 자기 입안이 반짝반짝 빛난다. Oh my god, your teeth is extra shiny today. 저 같은 사람한테는 또 안 통해요. 아 진짜? 나 좀 예쁜 것 같아? 이러면서 더 미소 지으면서 웃거든요. So I would give someone extra smile if you make that kind of compliment. Oh my gosh. 맞아. 나 사실 라미네이트 했잖아. 어때 어때? 이러면서 더 부각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텐데 저 같은 사람만 안 걸리면 될 것 같아요. 체육부장님, 우리 체육부장님이 아닌 제육부장님이십니다. Loving these nicknames. 여러분들 닉네임 너무 재밌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좀 다양한 모닝그루버들이 우리 오픈 채방에 또 오시고 문자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닉네임 설정 많이 많이 해주.

0: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입니다. 출근 중에 신호 대기 중에 인사드려요. 저는 카메라 셀카 모드로 말없이 비춰줘요. 저는 추석 당일과 전날만 쉬고 출근을 해야 하네요. 오늘부터 용인으로 외근 갑니다. Yeah, so just like 체육 부장님, somebody has to work during the Chuseok holiday. We don't get that many days off, but we might as well just enjoy that vibe. 여러분들 그래도 바쁜 와중에 가족 좋겠어요. So what 체육 부장님 would do is to put on a selfie mode and show that to the person who has that red pepper stuck in their teeth. 이렇게 되면 뭐야? 셀카 찍자고? 아, 일로 와 같이 찍자. 저 같으면은 또 이럴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잘해줘야 돼요. 하긴 뭐 셀카 찍고 이렇게 뭔가 잘 파악이 안 돼가지고 뭐왜 갑자기 뭐 하는데 이러면은 빨리 이거 거울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근데 이 셀카 화질이 별로 안 좋지 않나요? 그래서 뭔가 그리고 보통 셀카 이렇게 들이밀면은 입을 이렇게 좀 다물고 예쁜 표정 짓잖아요. 아, 저만 그래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이에 뭐가 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얘기하게 될 거예요. 왜? 뭐 하는데? 아, 고춧가루 꼈다고. So you would end up telling the person at the end of the day when the person really don't know the reason why you have been putting on that selfie mode and have that camera right in front of that person. So yeah, at the end of the day, you'll be like, you have that stuck in your teeth. Look at yourself right now in the mirror. 막 이럴 것 같아요. 아, 정말 다양한 이렇게 반응들이 오는 게참 재밌네요.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입에 고춧가루가 낀다라는 것은. And it actually happens frequently. 우리 한식 러버들이라면 한 번쯤은 경험 안한 사람 없을걸요? 여러분들, 상대방, 정말 안 친한 사람이었을 때의 가정이에요. 안 친한 사람 치아에 고춧가루 껴있으면 말해주나요? 아니면 모른 척 하나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And even with your song request as well. 신청곡도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보고 틀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우리 유튜브 스트리밍 TBS EFM 들어오셔서 무료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Miley Cyrus, We Can't Stop.
1: It's our party, we can do it.

about that red pepper flakes on someone else's teeth. Benny Morning Groover says, good morning. For me, I will tell them. It's rather awkward, but it helps to maintain their hygiene. All right. I never got to think about the hygiene, actually. It is totally related too. I mean, like, people got to brush their teeth regularly, obviously. But right after lunch, you know, people can't run off to the restroom and brush their teeth right away because obviously they'll be sharing some conversations. So you have to actually step in. Are you going to tell that person, go brush your teeth? What are you going to tell them exactly? Like, how are you going to tell that person? Like, telling that person, it's easy, but will you be like, hey, check your teeth? Or will you be like, you have a little bit of something. You might as well just check yourself in the mirror. Like, how are you going to deliver it? I know, I need to know the details, okay? La nuit atelier. 이렇게 읽는 거 맞나요? 제가 이 닉네임 뭔가 불어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저 완전 불어에 너무 약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닉네임 좀 쉽게 쉽게 좀 해주세요. 제가 가끔씩 당황할 때가 있어요. La nuit atelier. 이거 맞나요? It's like a tongue twister. 좋아요, 여러분들. 쉬운 거 할 필요 없게요. So go for those difficult nicknames. I will try to read them out loud. 자, 2층에 불났어요 라고 하는 거는요. 30년 전부터 쓰던 말인데요. 라고. 그러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좀 많이 꼈었나 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른들이 너 2층에 불렀는데 이랬었는데 저는 못 알아들었었어요. 그래서 불? 불이야? 어디? 막 혼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짜 못 알아들어서 왜 불이 났다는 거지? But they were actually referring to my teeth. You know, they would be like, there's fire on the first floor. So they're referring to my teeth. The upper part of my teeth. 그러니까 이런 근데 참 사람들은 해악의 민족이에요. 어쩜 이렇게 재밌는 표현들을 지어냈을까요? 요즘 우리 영크크들은 이런 말 안 써요? 너무 재밌는데 왜 안 써요? 영크크들 한번 써봐요. 2층에 불났다. Like, how fun is this expression? 또 아, 늘크크 이러지 말고요, 여러분들. 예, 재밌는 표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써보고 그러세요. 예? 우리 다 같이 하나가 되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니들은 늙어봤니? 나는 젊어봤다. 어쨌든 이 말투에 찔리는 썸머인데 재밌습니다. 전 계속해서 쓸 거예요. 대화사랑 모닝그루버. 고춧가루를 개의치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서 작은 고춧가루면 괜히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일을 앞두고 또 선배인 동료 콧구멍에 코딱지가 엄청 큰 게 보여서 제가 그거는 망설이지 않고 화장실에 가셔서 거울로 코, 코즌 체크해보시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마 무지 고마웠을 거예요. So since some people don't really mind red pepper flakes, I don't bother saying anything if it's just a tiny piece. But right before an event where we had to meet a lot of people, I noticed a huge piece of dried mucus in my senior college's nose. So without hesitating, I told them to head to the restroom and check their nose. 아, 진짜 이걸 근데 화장실에 가서 발견한 사람은 진짜 민망하셨을 것 같아요. 아닌가? 그냥 이런 게 있었어? 이러면서 그냥 치우셨을까요? 아, 몰라. 여러분들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만약에 소개팅에서 막 이렇게 좀 큰 고춧가루가 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소개팅 상대한테 말씀하시나요? So let's change the topic. If you were on a blind date and if that someone had those red pepper flakes on their teeth, would you tell them? 딱 소개팅 첫 데이트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마음에 드는데 안 친해.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Okay, another mission for you.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문자 보내서 알려주시고요. Let's now have a listen to Alicia Keys. Doesn't mean anything.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Good morning, everyone. I hope you guys are spending happy morning with me, listening to your favorite morning radio show, Morning Groove. 유튜브 채널 TBS EFM 들어오시고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other channel that I am Morning Groove. TBS EFM Morning Groove 채널도 구독 같이 좀 해주세요. 공짜잖아요. And that is the channel where I upload the reruns. So if you missed out on our show, if you missed out just a small part of our show, and if you're really curious about what other people's 내가 Morning Groove를 못 들었다. 아, 앞에 부분 되게 재밌는 거였었던 것 같은데 못 들었다 싶으신 분들은 우리 TBS EFM 모닝그룹의 채널 가셔간에 걸리거든요. 들어오셔가지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자르고 있다고요. 싹둑 싹둑 이러면서. And we have our open chat room as well. It is called TBS EFM Morning Groove. Morning Groove니까 계속 무한 반복입니다. 계속 TBS EFM Morning Groove예요. 우리 까톡 어플 들어오셔서 오픈 채팅방 TBS EFM Morning Groove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다양한 닉네임의 우리 모닝 그루버들이 여러분들을 반겨줄 거고요. 특히나 생방송 시간에 굉장히 활발하다는 점 염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nd if you leave messages there, your messages will get introduced as well. 자, 닉네임 얘기가 라누잇 어허이 제가 이렇게 읽었잖아요. They have actually corrected me. 라니 에드왈입니다. 아, thank you for that correction. Finally, I get to read this nickname. 라니 에드왈. 고흐의 작품. 별이 빛나는 밤을 뜻하는 거라고. Oh, look at me learning something new. 이렇게 또 고급진, 고품격 모닝그루버들이 많은 모닝그루브입니다. 여러분들 맨날 뭐 떠들고 깔깔대고 웃는 줄만 알았죠? 이렇게 좀 고품격 모닝그루버 덕분인 거죠. 라니 에드왈, 아, 고흐의 작품 별. Okay, so, this challenge has arrived. Ben Spiral says, I consider the nickname Karch... Please read them out loud. Ben Spiro Morning Groove. 이러실 거예요. Are you really serious? Are you going to do this to me right now? So I believe that this is Hungarian, meaning 이게 무슨 뜻이었죠? 아니에요. Anyway, I will look for it on GPT, okay? 요즘에 뭐 AI 있는데 제가 검색해버리면 그만이지. 하하. Come on, this is way too difficult. 이런 건 좀 여러분들 아무리 장난이어도 좀 그래요. Okay, Ben Spiro, I really wish you maintain your nickname just as it is, okay? 우리 새빵 모닝 그룹어, good morning! 출첵합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새빵 모닝 그룹어. 반가 반가. 자, 고춧가루 얘기 다시 해볼게요. 이 말 워딩이 왜 이렇게 웃기지? 막 여러분들.

막 라니 에투알 얘기하다가 고춧가루 얘기해볼게요. 이러니까 좀 웃긴데. This is important, everyone. This is today's topic, okay? So we gotta continue talking about it. 우리 테테파파 모닝그룹은 안녕하세요. 저도 출첵. 소개팅 때 대화가 된다 싶으면 이야기하고요. 안 된다 싶으면 긴장도 안 풀려서 이야기도 못 꺼낼 듯해요. So when you feel like you're able to proceed conversation with that other person on your blind date, maybe you would tell that person that they have red pepper. 안 통하느냐에 따라서 대화가 통하면은 막 이렇게 웃고 떠들고 재밌게 얘기하잖아요. 아, 근데 지연 씨? 예, 불났네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실 거예요. 그 순간부터 대화가 안 통하면 So, what happens if the conversation won't go on right after, you tell them that they have something on their teeth? 이게 되게 쉽지 않다니까요, 소개팅 때. 제육부장님, 살며시 냅킨을 건넬 것 같아요라고 해주셨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왜요? 저뭐 묻었나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건네주면 닦으라는 거잖아요. So if you give them some tissue, like that would obviously mean that they have to wipe down something, right, on their face or wherever. So they'll be like, okay, what am I supposed to wipe down? What am I supposed to wipe off? 이렇게 생각하다가 혹시 내 이? 이러면서 이제 닦을 수 있겠네. 굉장히 센스 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있네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소개팅 안 하셨군요. 누구나 다 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

할게 없고요. 내일부터 전을 붙이겠죠? 남편이 감기 걸려서 많이 도와주려나 모르겠네요. Where is husband 신청해요? 크크크. Okay, so your husband caught a cold, so you don't know whether he's gonna help you making those food Korean pancakes for the holiday. 공교롭네요, 되게. 딱 이때 감기가 걸리셨구나. 어떡하겠어요. 괜히 또 음식하면 좀 그렇잖아요. 감기 걸렸는데. 아, 그러게요. 마스크 쓰고 도와주셔야죠. 괜히 조심스럽네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또 즐거운 연휴 계획들 있으신 것 같아요. 또 음식 하면서도 맛있는 음식 즐기시고요. 뜨끈뜨끈한 전 바로 부치고 나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이때 만끽할 수 있는 겁니다. 모닝그룹어들 계속해서 저랑 소통하실래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participate for fre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So since 체육부장님 has requested this song, we're gonna have a listen to Ray, Where is my husband?

여러분들 코인 노래방 시간 돌아왔습니다. And we're gonna be jamming through all together with the upbeat music vibes all together. 여러분들 노래하는 시간 코인 노래방 시간이 돌아왔고요. It always features our little quiz for you.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노래방과 함께 곁들여진

퀴즈부터 제가 툭 던지고 한번 열창을 해보도록 할게요. That means another TMI quiz for summer because obviously you want to get to know me better. 오늘의 TMI 퀴즈부터 제가 얼른 언급해드릴게요. 오늘의 TMI. So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common misconception people have about Summer when they first meet her? A lot of people have this misconception. I don't know why, but I get this a lot. 자, 오늘은요, TMI 퀴즈인데요. Summer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자주 짓는 오해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1013으로 우리 썸머 TMI 퀴즈 한번 맞춰보세요. Go ahead! 썸머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어떤 오해를 받을까요? So what is that common misconception people have about summer when they first meet her? 생각보다 모모하시네요. 슬림 씨는 이런 사람이군요. 이런 식으로 막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So I was really surprised about their reactions towards me. 결처럼 짠분이 물어봐. 굿모닝입니다. 하늘이 엄청 이쁘네요. 그리고 오해는 조증? 조증이라고? 근데 이건 오해가 아니지 않나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제가 조증이잖아요. So, I don't know.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This is actually me.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열심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약간 반전적인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빵 모닝그룹 우와 노래방이라고 굉장히 신나셨군요. 새빵 모닝그룹 놀아보셨군요. 여러분 가을하면 또 뭐예요? 발라드 아니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너무 사랑하는 발라드 Fly to the Sky의 Missing You. 요즘 브라이언 굉장히 재밌게 제가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분은 가수죠. He's actually a singer, not a YouTuber. If you're a student, you may not know, but he's actually a really, really talented singer with Hwani. 이 듀오 레전드였거든요. My old crush, actually. 제가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과거형이라는 게 좀 슬프긴 하네요. 우리 하진 모닝그룹어 굿모닝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난다 굿이라고 해주셨어요. You're enjoying this, you're enjoying this. 노래방 많이들 좋아하신다 진짜. 여러분 그냥 이 시간 편하게 듣기는 좀 힘드시긴 하겠네. 네네 시끄러우니까. 퀴즈가 항상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Don't forget that there's always this little quiz featuring this particular segment. So what is this common misconception that summer gets?

오빠를 처음 보면 대학생으로 착각한다. 한 번도 없습니다. Never ever had an experience ever in my life. 단 한 번도 없어요. 모두가 다 제 나이로 봅니다. 그냥 어려 보이네요. 야, 얘기는 제가 들어봤는데 되게 그 어린 친구들이 약간 일그러진 미소를 지으면서 억지로 약간 하는 느낌이었어요. So I wanted to ask them, are you sincere? 진심이니? 이렇게. 그러니까 나이를 얘기를 하게 되면 오! 어려 보여요. Hey, if I tell them that my age is around mid-30, they'll be like, 어, 그러시군요. 축하드립니다. 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어, 어려 보이세요 하는 거죠. 저도 그 정도는 어쨌든 객관화가 되어 있어요. 팀의 노련한 이미지에 비해서 생각보다 젊다고 놀라는 거 아닐까요? 라고 노련한 이미지?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So it's the other way around. So people would think like, oh, okay, you're quite old-minded than I expect me. It's such a relief that you're not my senior. 그러니까 너가 내 후배라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세요. 정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한 거니, 썸머? 한 번만 내 말을 좀 들어줄래?

오해를 많이 많이 받을까요? 자주 듣는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정답을 맞출 듯 안 맞을 듯 여러분들 되게 간당간당하시네. 현준님, Morning River says, Good morning. 근데 퇴근해야 할 것 같아요. 드링킹도 잘하고 잘 놀 것 같은데요. 이런 오해? 오해가 아니죠. 이거는 뭐 진짜 찐이죠. 여러분들, 제 본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You're not supposed to tell me about who I am. You're gonna have to tell me about this misconception that people might have towards me.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모습 이건 그대로고요. 사람들이 의외로 썸머가 약간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 이거 어려운 퀴즈네. 죄송해요,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어려운 퀴즈를 들고 와가지고 맞추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으니. I'm always forcing you guys to guess the answer with these difficult questions. But you guys are smart. You guys know me better, right? 아, 나이젠 VOS 함께하고 계십니다. SG 워너비랑 세트로 들어줘야 되거든요. VOS와 SG 워너비.

답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 So about those misconceptions that summer gets a lot. Well, I'm a person, obviously you can pretty much tell just by listening to this radio show. I'm very extrovert, I'm always hyped, I always have this big, big amount of energy. 요즘에 좀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내향적... 아, 진짜! So, as I said this, 가그리티나님 outside the studio looked super, super skeptical, and she asked me a question. 도대체 요즘 밖에서 어떻게 하고 다니니? 아니, 모르겠어요. I'm just being me. 근데 어떻게 사실 처음 만난 사람한테 막, 아, 안녕하세요. 저 엄마예요. 막 이러진 않죠. 그래서 그런데 그냥, 아, 너무 가면을 쓰고 다니나? Am I wearing?

0: Wearing the huge thick mask outside when meeting new people. So I
1: 그래서
0: 되게 차분하고 참아나는 얘기를 많이 주는데 호방의 모닝그룹께서 포기를 안 하셨네. 개그맨인 줄 안다 이런 거. 이런 게 한 두 번 정도 만나면은 딱 풀리더라고요. So if I meet someone for the first time, they will be like, "Oh, you look very calm, introvert. Yeah, you're very quiet." But when they meet for the second time, they'll be like, "Oh, okay, this crazy woman. I got totally a wrong idea about her." 이렇게 되더라고요. 한 두 번 정도는 겪어야 제가 막 튀어나오나 봐요. And figure out who you are just by looking at you for the first time. I don't think so. 이게 사람이 첫인상

여러분들 이게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오해였습니다. Can you guys believe this? Like 우리 모닝그룹어들이 공주가 어딨습니까? 네 알고 보면 공주였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공주 같은 느낌은 좀 별로고 Maybe I want to be the kind of a person who turns out to be a princess when you get to know her after all. 아, 알고 보니까 정말 공주 같고 사랑스럽다. 이런 거면 차라리 좋은 것 같아요. Anyways, that was a little bit of TMI, everyone. I hope you got to know me better. 여러분, 저에 대해서 좀 더 아시는 계기가 되셨길 바라면서요. 티샤니의 경고 마저 듣도록 할게요. I'll be back soon.

Kim's Fan Morning Groover says, 셰어의 노래가 제가 고 이때였나? 그때 유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53세

늦은 나이에 참 대박이었죠라고 해주셨습니다. Of course, Cher is the legend. Yeah, she's doing it up. She's been always on the scene, singing music. 채연은 진짜 레전드, 정말 참 가수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I think she was the first singer to ever use autotune back then. 이 오토튠, Do you believe in love after life? 이 부분에 그 오토튠이 들어가는 게 되게 상징적이잖아요. 이 오토튠을 아마 최초로 쓴 가수였었나? 그랬을 거예요. 제가 다큐멘터리 봤을 때 나왔었거든요. And she even appeared on a movie, 그 뭐냐, 맘마미아? 거기에도 나왔었고, she appeared in 맘마미아 and she was still doing it up. She looked fabulous still. 아, 근데 하긴 맘마미아 영화도 나온 지가 꽤 되긴 했네요. 근데 거기에 나온 셰어가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었어요. Anyway, legend is legend. 우리 민준리나맘님께서 자꾸 닉네임 얘기를 하시는데 닉네임 하면 호박맨을 호빵맨으로 부르신 피디님이 생각나요. 머리도 뜯어서 준다던 호빵맨이라고. 근데 진짜 영어로 HOBANGMAN 호빵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당연히 그냥 호빵맨인가? 이러면서 호빵맨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호빵맨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Yeah, I'm a huge fan of 호빵맨.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너무 반가운 거예요. I was immediately really excited to see that nickname. I was like, oh my gosh, this is 호빵맨. We finally have 호빵맨. 이러면서 어렸을 때 꽤나 충격적이었으면서도 그게 인상 깊게 각인이 됐나 봐요. 길 가다가 배고픈 친구 있으면 본인 내줘요. 호빵맨이 여기저기 다 뜯기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할아버지가 동글동글한 새 얼굴로 교체를 해줍니다. 뭐 예의를 들으면 but it's actually not when you actually watch that comic series. 호빵맨 너무 좋아하고요. 거기에 나오는 세균맨도 좋아하고 식빵맨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머리를 이렇게 깻잎머리를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식빵맨이었었어요. anyways, 서비모닝 그루버. 굿모닝. 오늘 연차라서 지각했네요. 알바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조성모의 괜찮은 거니 to heaven 듣고 싶어요. 뮤직비디오 정말 최고였는데. So everybody, listen up. We have late 알바생 over here. 여기 지각생 있어요. 여러분들 주목. 이렇게 하면 다음번에 지각 안 하신다? 아, 근데 연차니까 얼마나 즐기고 싶으시겠어요, 오늘 하루를. You might wanna enjoy your day and do something better listening to Morning Groove. 아니시겠죠. 항상 열일, 열 알바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There was something really special about the music videos back in the 90s and early 2000s was that they would invest tremendous amount of money on a single music video. They would cast those renowned actors and actresses and make the music video like a 10-minute movie. 뭔가 영화처럼 정말 스케일도 크고 이 조성모가 딱 그거잖아요. 막 전쟁터에서 막막총 쏘고 막 탱크 나오고 막 신민아 씨 나와가지고 막 도망 다니고 It was like a whole set of movie. 이게 굉장히 몇억이 막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뮤직비디오 굉장히 고퀄입니다. 아, 90년대는 정말 어떤 한국 가요계에 있어서 정말 다양한 시도를 했던 해라고 생각을 해요. 막 테크노도 나오고 사이버 가수 아담도 나오고 We had a little bit of everything back then. We had idols. We had everything, you know. 그렇게 해서 케이팝이 탄생하는 겁니다. I feel very proud to be Korean. 우리 선셋 모닝 그룹어 가만히 있어보자. 질문이 뭐였지? 만약에 소개팅 남이 마음에 들면 귀엽게 얘기해드린다. 휘날리는 건 꽃가루, 땡땡 씨앗이 낀 거는 고춧가루. 유쾌하겠죠? 썸머 누나, 안 봐도 비디오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메이커 신발 신고 극장 가야지. 극장에 선전나면 곤란해. 라이브의 황제 이승철 오빠가 올해 데뷔 40주년이래요. 축하 축하.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모그님들과 함께 듣고 싶어요. So basically Sunset Morning Groovers sent in a whole combination of those elderly words that we mentioned earlier on our show. Actually back then, we mentioned so many of them. 가만히 있어보자. 얘야, 시계에 밭좀 줘라. 이런 거 있잖아요. 재밌는 말투들 너무 많으니까 우리 어린이 모닝그루버들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If you wanna think, don't just say that, oh, I need time to think. Just say hold still, okay? 생각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When the clock is not working, just say that you want to feed on the clock, okay? 시계가 안 돌아가면은 시계 밥좀줘 엄마.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얼마나 유쾌하고 재밌는데요.
우리 이렇게 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세대 통합. 와, 근데 40주년 진짜 놀랍다. 목소리가 최근에도 막 노래 내시고 막 하시잖아요. He's still releasing songs and he's still having concerts and he sounds exactly the same. Actually, he sounds better. 성대 수술만 하셨을걸요? 근데 그러고 나서 목소리가 더 좋아지신 거 있죠? 정말 사기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데뷔 40주년을 축하하면서 So, celebrating the 40th anniversary of 이승철 OPPA 오빠 or 삼촌. We're gonna have a listen to 부활 Never Ending Story.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Patti LaBelle, we haven't finished yet to get us started on this Tuesday morning. What's up, everybody? Happy Tuesday. Thanks for tuning in to 101.2, 101.3. Today is September 29th, and the time is 10:06:23.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n the radio waves or watching us live on YouTube, I'm very glad that you are here with us. If you are in the mood to talk to us even more, you can also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locate by searching for the keyword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I'm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say hello to us.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채널이 열려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또 채팅 섹션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카카오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And don't forget we have a couple of reruns. First one at 6 p.m. and second one at 2 a.m. Also we have a 다시 보기 and 다시 듣기 채널 that you can use any time of the day. 재방송마저 듣기 힘드시다면 언제나 이용하실 수 있는 다시 듣기 또는 다시 보기 유튜브 채널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TBS EFM Archive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Hope you are having a fine Tuesday morning, second day back from the 추석 holiday. 약간은 아직까지는 추석 연휴의 그런 후유증이 남아있는 그런 화요일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밤에 잠들기 전에 뭔가 하루 중에 꼭 해야 할 일을 안 했을 때 오는 그런 찜찜함, 그런 걸 느낄 때가 혹시 있으셨나요? Have you ever reached the end of the day, gotten into bed and ready to go to sleep and suddenly felt like something was missing? 하루의 루틴 중에 꼭 해야만 한다고 느껴지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 꼭 해야지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Like there was one thing you were supposed to do, and because you didn't do it, the day somehow

the day just doesn't feel right the whole day. 뭐 잠들기 전에 저처럼 뭐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이라도 읽어야지 뭔가 하루가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해야 할 운동이나 아니면 일기 쓰기 아니면 뭐 스트레칭을 안 했다거나 그런 걸 하던 걸 갖다가 빼먹으면 뭔가 이상하게 찜찜한 느낌이 들 수 있죠. For others, it might be exercise, you know, writing a journal or I don't know, doing a little stretching before bed. For me, it's reading the Bible, just a little bit of it before I go to sleep. If I skip it, something just feels kind of unfinished. 이게 조금 심하게 되면은 이 집착처럼 느껴질 수 있죠. These little rituals can actually stretch into an obsession if you go sort of overboard with it. 근데 뭐 안 한 대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뭔가 왜 이런 거가 찜찜하게 느껴지는지 뭔가 완전하게 이런 걸 안 했다고 안 느껴지는지 생각해 보면은 이 하루 중에서도 뭔가 우리는 이 마침표 또는 이 쉼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이 아닌가? 나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You know, sometimes I wonder if I didn't do it today, you know, why can't I just let it go? And I thought about it. Maybe these small rituals serve as sort of a punctuation marks in our lives.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1년을 365일 살고, 그죠? 12월 31일 날, 와, 1년을 뒤돌아보고,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새로 시작하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죠? 그것도 약간의 어떤 마침표를 찍고 12월 31일 날, 그 다음 해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과 비슷한 게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하루 중에서 안 하면 뭔가 찜찜한 그런 것들 있나요? So what is one thing you have to do every day otherwise something just doesn't feel quite right for you? 그런 것들 한번 찾아내 봅시다. 안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까지 얻어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여러분들 경험 나누어 주십시오. 문자로 보내주실 경우는요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 오시면 되겠습니다. Let's get to a song by Robbie Williams. This is Come Undone.

Robbie Williams, Come Undone was the song you heard before the advertisement. So, talking about, I guess, daily routines, you know, things that you do on a daily basis almost every day, and somehow you didn't do it on a particular day, and just day doesn't feel, you know, complete. You feel like you left something out. 뭔가 이렇게 어디다 두고 온 듯한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여쭤봤는데요. 3609님께서 문자로 연락 주셨습니다. 매일 커피 마셔야 돼요. 안 마시면 허전해요.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원래 마시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아침에 꼭 한 잔씩 마셔요. 그래야 기분이 좋아져요. 이렇게 3609님. I have to have my coffee every day. If I don't, it feels like something's missing. I know I'm not really supposed to drink coffee because of my acid reflux, but I still have to have that one cup in the morning. It just puts me in a better mood and helps me start my day. Yeah, I feel the same way. You know, if you see me on Boiner Radio, you see that, you know, I have my coffee mug. 그 텀블러 항상 옆에 이제 두고 이렇게 방송하는 거 보실 텐데요. It just really comforts me, I think. It's also a psychological thing, too. 뭔가 커피를 옆에다 두고 홀짝 마셔야지 뭔가 이렇게 이 방송할 준비가 된다는 그런 느낌. It feels ready to have that coffee right by my side when I'm broadcasting in the morning. 그렇군요. 커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I think a lot of people feel that way about coffee. I think my wife feels that way, too. She drinks decaf, you know, for health reasons, right? Decaf를 마셔도 꼭 커피를 안 마시면 뭔가 조금 허전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그런 느낌이죠. 3609님도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디카프나 조금 연한 커피를 드셔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sometimes I think during the winter time or autumn, I kind of drink tea instead sometimes. 그럴 때는 가끔가다 티를 마시는 것도 이렇게 약간의 그런 대체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3609님.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아침에 기분 좋을 정도로 드시면 되겠네요. 그죠? As long as you just a small cup of coffee makes you feel good in the morning. You know, I say go for it. 좋습니다. 하루 중 안 하면 뭔가 찜찜한 그런 것들. Things that you have to do every day otherwise it just doesn't feel quite right. 그런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종현입니다. 하루의 끝.

종현 하루의 끝입니다. End of a day. I think these kind of songs would be a good song to listen to if you are listening to our rerun at night at 6 p.m. 6시 rerun 들으시는 분들이 이 곡을 들으면서 퇴근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선곡을 했습니다. Okay, so asking your question. 뭔가 이거 안 하면은 뭔가 하루가 이제 이 완전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찜찜한 그런 것들 여쭤보고 있습니다. We'll be back to talk more about this and also the weather report with the part two of the program. Bruno Major입니다. Tapestry.

Bare Naked Ladies, It's All Been Done, followed by Adele, Easy on Me. And the track you just heard was Both Sides Now, Joni Mitchell. I believe it is the rearranged version of the original by Joni Mitchell, which was a request from 2624님, who said, 저의 아침 루틴은 딸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보틀에 커피 한 잔을 담아 자전거를 타는 것입니다. So my routine in the morning is send my kid to school and with a cup of coffee, go for a ride on a bicycle. 오늘 질문은 뭔가 하루 중에 뭔가를 안 하면 찜찜한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있었는데요. What was one thing that you have to do every day? Otherwise something just doesn't feel quite right. 이유기사님은 그런 그 루틴을 안 하면 이제 찜찜하다는 그런 말씀이시겠죠.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3998님께서 I try to write even if it's just a few hundred words. I have to admit, though, I haven't been able to write every day lately due to some family matters. Maybe that's just an excuse, but I just haven't had the mental bandwidth to sit down and focus, but I'm getting back into the zone. I can do this. I've got this, and I am the best. Just casting a little spell on myself.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글을 쓰신 분들은 뭔가 조금 매일같이 글을 쓰다가 안 쓰면은 뭔가 그게 기분이 되게 뭐 찜찜하다고 할까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I think different from journal, writing a diary or journal, but those writers out there, right? They have to write something every day. 근데 어떤 개인 사정 때문에 요즘에 계속 못 쓰셨다고 하는데 하지만 다시 이렇게 본인에게 주문을 외우시는 3998님 멋집니다. 연주자들도 기타 연주자 아니면 악기 연주자들도 뭔가 하루에 조금이라도 연주를 안 하면 좀 뭔가 기분이 공허하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저도 그래서 저도 조금씩이라도 항상 기타를 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감사드립니다. 3998님 계속 그 루틴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스텔라장입니다. 아름다워.

number two, let's go. This is 112-1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We are on air until noon on 101.3. If you miss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at 2 a.m. We have a live YouTub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on YouTube. 또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13, 5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됩니다. 신청곡 사연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Our text line is open at the #1013, which will cost you 50 won for short messages and 100 won for longer messages. Song requests, stories, and shoutouts, send them all my way.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This is 3호선 버터플라이의 곡인데요. 깊은 밤 안갯속.

couple of tracks, 3호선 Butterfly, 깊은 밤, 안개 속, and H2O, 안개도시였습니다. Let's get to some more messages. 3056님께서는 regarding today's question, 뭔가 하루 동안 안 하면 찜찜한 것, 3056님 says 매일 일부러 올리브유를 먹는데요. 안 먹으면 찜찜합니다. I make a point of having olive oil every day, and if I skip it, something just doesn't feel right. I guess that is for health reason, huh? 뭔가 올리브유를 드시는 거는 건강 이유이실 것 같은데, 그죠? 반대로 일주일에 한 번 버거를 안 먹으면 이 또한 찜찜합니다. On the other hand, if I don't have a burger at least once a week, that doesn't feel right either. I guess 올리브유는 이제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것 같고 버거는 약간 그런 멘탈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것 같고 I guess burger for is your mental well-being.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버거는 일주일에 한 어떤 총량 한 번 뭐 두 번이라든지 딱 정해놓고 먹는데 그걸 꼭 채워야 된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감사드립니다. 3055님 메시지. 1033님께서는 저는 꼬리를 흔들며 달려드는 강아지와 또 그런 강아지를 보고 피식 웃는 키다리 아들에게 밥 주고 잠시 논 후 후다닥 출근 준비를 합니다. I guess talking about your routine, right? So I feed my dog who comes running up to me, wagging his tail, and my tall son who can't help but smile at the sight. After spending a little time with them, I rush to get ready for work. 아침에 상당히 많은 일을 또 하시는군요. 그리고 요즘은 아침마다 화장실을 꼭 가려고 노력합니다. Which is very important too. Sometimes, you know, we all have moments. 그러니까 굉장히 making a habit of regularly going to toilet, restroom is really important and very healthy for you too. 그죠? 뭔가 이렇게 방송 전에 예를 들어서 꼭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못 가면 굉장히 불안하고 그런 I used to be like that actually too. 근데 it's all about routine, I guess. You know, your bodily clock, so to speak, right? 감사드립니다. 1033님. 노래 듣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This is Erasure, A Little Respect.

also part of it too. 그렇죠. 저희도 이제 특히 강아지들은 they have to walk, right? 저는 이제 강아지를 키워본 적은 없어서 꼭그 뭐라고 그러죠? 하루에 한 번씩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한번 이상 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하루에 한번 이상씩 꼭그 산책을 가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So in order to be really healthy, 거의 뭐 그러니까 어떤 필수적인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을 가지셨군요, 조국님. You know, I have kittens at home too. 저도 이제 집에 양이들 두 마리가 있는데, you know, I mean, kind of different from the dogs. You know, they don't have to go for a walk, you know, every day.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제 그 집사들이 편하긴 한데 고양이들은. 근데 고양이들은 they have this instinct, right? Hunting instinct, so to speak.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사냥 감각, 사냥 본능을 계속해서 조금 일깨울 수 있도록 뭔가 그런 액티비티를 해줘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The owners cat owners have to kind of keep them busy, kind of having their hunting instinct alive.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뭔가 이렇게 그 놀이 같은 거막 이렇게 따라다니고 막 이렇게 뭐 쫓아다니고 막 그런 놀이를 해줘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못해주는 게참 아쉽긴 합니다, 제가. And you know, their joy of life, my two kittens are eating something called churu. Churu is a little like a, I don't know, liquid snack that they love. 그래서 이제 두 마리한테 반 개씩 이렇게 매일같이 주거든요. And I know how much they enjoy it. 정말 인생에 그게 낙이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항상 추루에 치읓자만 이렇게 얘기해도 막 이렇게 고개를 확 돌리거든요. 아무리 이름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다가 치 하면은 이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참 얘네들의 유일한 낙인데 I know it's only joy of life. 그래서 제가 그걸 항상 매일 주는 담당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빼지 않고 주는 편이긴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킵고잉님도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는 새로운 일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네요. 매일 듣고는 있었는데. Working on something new, and that's why I couldn't really leave any message. I was listening every day. 감사드립니다. 메시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And thanks for listening as well. 그러면 3부 마치는 곡으로는 3998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네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곡인데 오에시스의 곡인데 사실 오에시스의 곡 치고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은 신청도 거의 안 들어오는 곡인데 아쿠아이스 아쿠이스 아쿠이 아쿠아이스 I never get this translation, the pronunciation right. 아쿠아이스라고 알고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오에시스 곡입니다.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If you tuned in right before the Chuseok break, I believe last Wednesday, if you tuned into our program last Wednesday, you've heard our interview with the blues musician Choi Young-seok and the pianist Sam Chi. It was very memorable one for sure. 제가 인터뷰 중에서 최양석 씨 음악에서는 이제 가스펠의 영향이 느껴지는 곡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If you remember, I mentioned that I feel a lot of gospel influence with his brand of blues. 근데 이제 블루스와 가스펠 그리고 블루스와 소울 음악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I think blues and gospel are inseparable, including the soul music as well. 가스펠과 블루스는 어떻게 보면은 같은 뿌리에서 시작한 음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I think gospel and blues stemmed from same cultural root. Sort of an unfortunate, you know, slavery and whatnot. 같은 뿌리에서 시작했지만 좀 다른 방향으로 자란 음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엔 서로에게 또 영향을 주기도 했고요. 소울 음악은 그 가스펠과 블루스가 또 만나서 대중음악으로 꼽힌 장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시각도 꽤 있습니다. Although gospel and blues started from the similar tradition and the cultural background, right? They grew into something different, but they would, you know, influence each other. And, you know, a lot of people consider soul music as sort of a popular marriage of gospel and blues. One of the, you know, I guess, opinions on that. 그래서 오늘은 오늘 플레이리스트는 가스펠 영향이 느껴지는 블루스 음악과 또 소울 음악을 준비를 했습니다. So today's playlist are soul and blues music with a lot of gospel influence. 첫 번째 곡은 Curtis Mayfield가 작사 작곡을 한 곡인데 many bands including Rod Stewart, Jeff Beck, you know, They did a cover of this one, but the one that I chose today's for today's playlist is one by Impressions. 1965년에 발표된 Impressions의 곡인데요. 역시 그들도 이제 Curtis Mayfield의 곡을 커버한 그런 버전인데요. People Get Ready라는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The Impressions and Curtis Mayfield, People Get Ready. 이 가사에서 등장하는 핵심 단어는 이 기차입니다. Train입니다. There's a part, excerpt from the lyric that says, People get ready, there's a train a coming. 사람들은 준비를 하고 기차가 오고 있다. 여기서 기차는 이 단순한 교통수단이라기보다는 뭐 구원, 자유 또는 더 나은 세상으로 향하는 여정이라는 어떤 굉장히 스피리추얼한 그런 상징이기도 합니다. So the train mentioned in the lyrics, it's not just a simple mode of transportation, but rather something that would take them to a better place through, I don't know, salvation or, you know, emancipation. Sort of that goes along with the spiritual aspect of African-American gospel. 그렇죠. 참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굉장히 스피리추얼한 그런 곡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So, first song was People Get Ready. If you check out the Rod Stewart and the Jeff Beck version, it's a beautiful version as well. You should check them out. People Get Ready, 참 Rod Stewart가 부른 것도 참 좋은데 한번 기회 되시면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The following track was another soul track by Billy Preston. That's the way God planned it. It has more direct implication of a gospel song. Billy Preston 자체가 어린 시절부터 이제 교회 음악을 연주했던 이 천재적인 키보디스트였다고 합니다. Billy Preston started out as a sort of a genius keyboardist playing at church.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린 시절부터 Ray Charles와 또 Sam Cooke 같은 분과도 일찍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연주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So this song has a bit of a rock vibe to it. So a little bit of a gospel DNA with rock music. Interesting thing about this song is though, it was produced by George Harrison from the Beatles. 아주 이 곡도 참 명곡이죠. 한번 들어볼까요? Billy Preston입니다. That's the way God planned it.

Billy Preston, That's the Way God Planned It, live version, actually very memorable live version, 1971 Concert for Bangladesh. 이 콘서트에서 해리슨, 조지 해리슨과 에릭 클랩튼이 또 함께 한 그런 아주 그 기념비적인 공연이었다고 합니다. 뭔가 약간 교회 집회 같은 그런 느낌이 또 들기도 하죠. So today playlist soul and the blues songs with a lot of gospel inspiration. So rock 쪽으로 조금 한번 넘어와 볼게요. This tune probably less gospel influence but kind of similar vibe. Allman Brothers Band의 또 클래식으로 이 서던 록 장르 클래식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곡인데 Soul Shine이라는 곡입니다. 어떻게 보면 블루스 록 또 서던 록의 어떤 느낌인데 has a lot of gospel flavor to it. 한번 들어볼까요? Allman Brothers Band의 곡입니다. Soul Shine.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3: 首尔我来了。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1: 天涯放映厅。

0: I know, right? Sometimes they're way better off than those speeches from your thought, right? So go ahead, you know, make that reactions. Just be honest about your feelings and make those big, fake reactions to the things that surprises you today.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This is live version of Morning Groove. We are live in the studio.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Morning Groove 생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보이는 라디오 보고 싶으시면은 TBS EFM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So participate on our viewable radio on our TBS EFM YouTube channel. Okay, so let's see who are greeting me this early in the morning. 이른 아침부터 막 적극적으로 인사 건네주시고 계신 우리 모닝그룹어들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반장님, Young H, 그리고 호박맨, James, 조국 모닝그룹어, Dr. Paper, Happy Life 모닝그룹어, 상민님, welcome! Wow! So early in the morning and you guys are already here participating in our open chat room, saying hello to each other. How beautiful is that? We make our own beautiful morning, everyone. 이 아름다운 아침은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우리 선샘 모닝그룹어, 와우! 생방송 모닝그룹이다. 우리 썸머 누나랑 기움둥이, 티봉이랑 와우! 너무너무 좋아요, 와우! And Sunset Morning Groover, I expect you to make that kind of reaction all time long during this live broadcast, okay? 여러분들 이제 듣는 내내 솔직하게 그냥 막 웃기도 하고 와 하기도 하고 좀 그런 리액션이 넘쳐나는 두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Noah and Ryan's mom. Good morning, Summer PD님.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제가 늘 조용히 응원하는 박재정님의 새 노래가 나왔는데요. 요즘 샤워할 때마다 음악 틀어놓는 저의 둘째 라이언이랑 함께 듣고 싶네요. 계절의 끝 신청해 보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Yes, Noah and Ryan's mom is a huge fan of 박재정. So 박재정 released a new song. So that is why she's requesting the newly released song called 계절의 끝. 아, 이 노래 저희가 틀어드려야죠. 당연하죠. 근데 아직은 시스템에 없다고 합니다. Unfortunately, we don't have this song in our system. So that means you would have to tune in maybe tomorrow or the day after to find out when your song is going to be played. 우리 DJ 바 이런 거 그냥 지나칠 수 없거든요. 아마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언젠간 틀어주실 겁니다. 오늘 당장은 이제 어렵다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을 좀 잘 주무셨나요? Did you guys have a good night's sleep? It is the middle of the week, so I hope you survived today really well after having a good night's sleep. 이 잠 잘 자는 게 요즘 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컨디션이 정말 이 잠을 얼마나 잤는지, 잘 잤는지에 따라서 되게 달라요. So your whole entire condition for the rest of your day is determined by how well you slept. 저는 어제 좀 잘 잤는데요. I've been really busy lately. 굉장히 좀 바빴어요. 요즘에 이런 거 저런 거 막 준비하고 하느냐고. 근데도 이 모닝그룹 시간 너무 소중하니까 이 시간만을 위해서 열심히 체력 관리하고 운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1: Actually, I had a rather intense workout yesterday. I did an hour of vinyasa yoga yesterday. And I was sweating like crazy.
0: 요가하면서 간만에 그렇게 땀을 뚝뚝 흘리면서 한 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날이 좀 쌀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막 땀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1: So at the very end part of yoga, you just basically lie down on the mat and do a little bit of meditation, right? Yeah, and I got up. And then I've noticed that the whole entire yoga mat got super wet.
0: 어떻게 하면 요가 매트가 제 몸 모양대로 이렇게 땀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좀 뿌듯했어요.
1: It felt good. It was our hard workout, but it felt really good at the end of the day. Anyways, Morning Groover, enough about me. I want to hear about you.
0: 여러분들의 소식이 좀 궁금하거든요. 제 얘기는 그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오늘도 부탁드릴게요.
1: And also you can participate for free by leaving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just after our commercials.
2: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0: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Let's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Seems like we always talk about the good things that we do to ourselves. We talk about eating healthy, we talk about our habits of working out for the sake of our health and everything, but we don't really get to talk about the things that are really not good for our health. So today I came up with this question. 내가 하는 것 중에서 몸에 안 좋은 것. 오늘은 좀 솔직하게 털어놓는 시간입니다. So what is one thing you do that you know isn't good for your health? Okay? 맨날 몸 좋은 얘기, 몸에 좋은 거 먹는 거 이런 거 얘기를 우리가 했잖아요. 오늘은요 솔직하게 그냥 아, 나 사실 요즘에 이거 하는데 이거 몸에 안 좋은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좀 솔직하게 털어놓는 시간 가져보려고 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For me, I'm a ramen lover. 라면이 건강에 안 좋은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라면이 주기적으로 땡기는데. So I think one of my unhealthy habits is that I have ramen about like 2 to 3 times a week. 일주일에 라면 두세 개 정도 먹는 거. 많이 먹는 건가요? 많이 먹지 않는 건가요?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건가요? 라면에 일주일에 먹을 수 있죠, 그 정도는. 예. 네. 아, 모르세요? 아 근데 라면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은 1년에 뭐 한 두세 개 정도밖에 안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So I was really really surprised. It's my soul food. I love it. And I'm always craving for it. And I know that it's not healthy. 이게 진짜 근데 안 건강한가 솔직히 의심이기는 해요. 라면이 왜 안 건강해요? 막 계란도 들어가는데? 뭐 어찌 됐건 제 그나마 좀 안 건강한 습관 중에 하나랄까요? And to be honest, I rarely eat vegetables. 야채를 좀 이렇게 잘 먹는 편이 아니에요, 제가. 어디 뷔페를 가거나 아니면 어디 파스타집 같은 데 가서 샐러드 시키자 그러면 제가 표정이 좀 어두워져요. 샐러드 말고 다른 사이드 먹으면 안 될까? 막 이러면서. 예, 샐러드를 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나쁜 습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좀 몸에 안 좋은 습관 어떤 거 실천하고 계세요? 우리 박은희 팀장님은 꽤나 뭐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맵고 짜고 자극적인 그런 음식들을 많이 좋아하십니다. 몸에는 안 좋을 수 있어도 정신 건강엔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Let me know about those things that you know that isn't good for your health. 문자번호 샵1013으로 솔직하게 남겨주시면 이따 소개해드릴게요. Let's have a listen to Keen. Everybody's changing.

It is the last day of September, everyone. Good morning, and I hope your day is off to a great start. Now, here is a quick look at today's weather. It is a foggy start to the morning commute with poor visibility in many inland areas. If you're driving, be sure to slow down and leave a little extra distance between vehicles. From midday, autumn rain will begin in parts of the country, and winds will also pick up as the rain moves in. It'll still feel a little warm in the south, with afternoon highs reaching 27 degrees Celsius in Gwangju, 28 degrees Celsius in Daegu, and 29 degrees Celsius in Pohang. Across much of the country, wind gusts of around 15 meters per second are expected. Parts of Gyeonggi and northern Gangwon could also see thunder and lightning, so please stay alert. In Seoul, the morning temperature is expected to fall from 17 degrees Celsius today to 12 degrees Celsius tomorrow. Afternoon temperatures will also drop by around 6 degrees, making it feel much cooler. Rain will begin first across central and northern regions before spreading to central parts of the country and Jeonbuk during the afternoon. Around 5 to 30 millimeters of rain is expected. If you're heading out today, keep an umbrella handy and be ready for a much cooler start tomorrow.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17.2 degrees Celsius. That is it for the weather now. Have a wonderful day. So who else is here? 누가 또 오셨을까? 우리 펭귄 킬러 모닝 그루버 안녕하세요. 별처럼 자 모닝 그루버 안녕하세요. Welcome to the program. This is morning groove that you're listening to. 너무너무 재밌죠? 즐겁죠? Okay,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건강하지 않은 습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할게요. So from now on, I'm going to find out some of the unhealthy habits you guys have. Okay, 우리 호박맨 모닝그룹께서 답을 주셨는데요. 저는 고기 러버라서 건강을 위해서는 고기를 좀 줄이라고 와이프가 그러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 guess one of your habits is that you eat too much meat because your wife is telling you to reduce and cut down on meat just a little bit. 고기를 얼마나 드시길래? 네. 단백질 섭취 좋은 거 아닌가? 고기? 이거를 뭔가 고기만 드시는 것보다는 뭔가를 곁들여 드시고 이렇게 좀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기는 하죠. 맞아요. 한 가지 음식만 좀 집중적으로 먹는 것보다는 골고루 항상 건강하게 먹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건강한 습관 같아요. Ben Sparrow says, Honestly, I consume too much processed meat, more than 300 grams per week, although health scientists advise against it. And I would indulge more in high-quality meat, red meat like Wagyu, if it were more affordable. I know, yeah, it's always better to have a high-quality meat, like a pure meat, right? Instead of those sutteng kind of meat, right? But I also heard that it actually contains high amount of proteins. 저 깜짝 놀란 게 그 통조림, 스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돼지고기가 되게 많이 들어있대요, 함량이. 저 놀랐습니다. 제 주변에 돼지고기를 못 먹는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스땡을 못 드신대요. So I told her, it's all flowers, it's fake meat. 막 이랬는데, 아니라고. 자, 이거 먹고 진짜 알러지 반응 올라와서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오, 굉장히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좀 맘 놓고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짜잖아요. 별로 좋진 않죠. You know, it's always about that natrium, that, you know, salt, amount of salt that is inside that canned meat, right? 우리 얼짱님께서는요. Good morning. 저는 물을 잘 안 마셔요. 하루에 2리터는 마셔야 된다고 하지만 하루에 한 잔에서 두 잔 겨우 마셔요. 아, The Rolling Stones의 Beast of Burden 노래 듣고 싶다고 신청을 해주셨는데 Isn't it really hard to drink water every single day? Like every single day. We're not hippos, right? 우리가 무슨 하마도 아니고 어떻게 매일매일 그렇게 꿀꺽꿀꺽 물을 마셔야 되는지. 예, 솔직히 저도 물 잘 안 땡겨요. 그냥 안 마시고 싶고 커피는 또 물이 아니래요. They say that coffee is not water, so you have to actually provide extra amount of water once you drink coffee because that's gonna make your whole moisture evaporate or something.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몸에는 2리터 정도의 물을 매일매일매일 넣어줘야 된다라는 점.
근데 이런 분들은 또 장점이 화장실을 자주 안 간다는 거. 이건 괜찮지 않나요? 근데 물을 하루에 뭐 2리터까지는 아니어도 뭐 한두 잔씩 좀 늘려가시는 거. 이게 물잘못 드시는 분들은 뭘타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별로 안 좋대요. 그냥 물을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물 마시는 거뭐 이렇게 힘들지 않는다면, 뭔가 내가 좀 힘이 닿는 선 안에서 한두 잔씩 좀 늘려가시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드실 때 물을 더 많이 많이 드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Alright, keep letting me know, morning groovers. 문자번호 샵 1013으로 계속해서 내가 하는 것 중에 몸에 안 좋은 습관 알려주세요. This song is for our 얼짱님, Rolling Stones, Beast of Burden.

0: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욕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심의 필요해.
2: Thanks for starting your day with me, Summer, on Morning Groove. The current time is 7:37.

All right, morning goovers, let me know, just be frank about it. What are your unhealthy habits? June Plep responded, good morning, that is junk food. I eat too much junk food, I'm supposing. 특히 아이스크림이나 미숫가루 커피가 있는데요. 이거 진짜 맛있는데 당이 아주 높아서 완전 배불러요. 그래서 정말 정말 가끔 먹어요. 특히 스트레스 받을 때요. I eat a lot of ice cream and there is also 미숫가루, which is roasted grain shake, I believe. It's really delicious, but because it is super high in sugar, it leaves you completely full. So I only have it from time to time whenever I'm really, really stressed out. 자, 여러분들 제가 궁금한 게 뭐 건강에 안 좋은 거를 가끔씩 먹어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거를 먹어요. 그래서 먹고 나서 스트레스 좀 풀렸어요. 이게 과연 건강하지 않은 음식일까요? 어쨌든 내 뭔가 멘탈이 좋아진 거잖아요. 이걸 먹고 나서 you felt good, you felt better, you felt good right after that. So does that make these kind of food a bad food? 그러게. 근데 이게 봐봐요. 메시지에서 그래서 정말 정말 가끔 먹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가끔인지 뭐 가끔 한 이틀에 한 번? 이 기준이 좀 모호하다는 점. So you only have that for sometimes, but you know, like who knows like how frequently you'll be having these kind of food. 이런 게 진짜 맛있기는 해요. 그쵸? 저도 미숫가루 진짜 좋아하는데 미숫가루 여러분들은 우유 파세요? 물 파세요? 물을 타 드시는 분들 그리고 우유와 이렇게 섞어가지고 쉐킷쉐킷 해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For me, I would prefer to have 미숫가루 roasted grain mixed with milk and just a little bit of sugar. 이게 막 저희 엄마가 예전에 타주실 때 건강하라고 설탕 대신에 꿀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그럼 기가 막히게 제가 바로 알았죠. 아 이거 꿀 들어간 거야? 막 이러면서 이게 설탕을 넣어야 맛있거든요. 쉐킷쉐킷 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우유파입니다. 여러분들은 물 섞어 드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For those who like to have water with roasted grain mixed together as a shake, 그런 경우에는요. 큰 대에다가 얼음 동동 띄워가지고 이렇게 갈색빛 커피빛깔 나는 그런 미숫가루를 만들어 먹는 그 맛이 있거든요. 오랜만에 먹어보고 싶네요. Our lazy groover 3998 morning groover says, Good morning, 썸머피디님, all listeners. I love what you would call junk food, burgers, chicken, and things like that. I probably eat it at least once or twice a week. The worse it is for you, the better it tastes. That is my quote of the day. 유유.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메시지인가요? Yeah, those food are good food because it makes you happy, right? 뭐 왜 이렇게 건강한 거 안 먹어? 라고 얘기하지만 난 먹으면 너무 행복한단 말이에요. 그죠? Burgers, chicken and stuff. 근데 햄버거가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인지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I think it's quite debatable to decide whether burgers are junk food and bad food because it's got a little bit of everything. It's got protein, it's got vegetables, it's got a little bit of carbs and everything. So it's not that bad after all. 뭐 감튀랑 먹으면 또 이제 뭐 콜라랑 먹으면 그때 안 좋아지는 거지. 솔직히 버거 자체는 샌드위치 아닌가요? 그죠? 아 이게 뭔가 점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놓고 반박하는 그런 패턴이 생겨버렸네. 반박하지 않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건강하게 먹어요. 짱 모닝그룹어 굿모닝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밥 말고 빵 먹기요. 빵배가 따로 있나 봐요.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도 빵이 계속 들어가요. So it looks like I have some extra space for bread because I eat way too much bread, more than actual meal. So right after meal, I would have bread too. 이게 빵 진짜 빵순이 빵돌이들 진짜 이렇게 습관적으로 빵을 쌓아두고 이렇게 드시는데 이거 중독이에요 중독 진짜. 아 진짜 저도 이랬다니까요 여러분들. 막 안 보긴 안 그래 보이죠. 저 빵 진짜 쌓아놓고 먹었었어요. I used to stack up breads and have different kinds all for myself. 커피만 있으면 무한대로 들어가지 막 이러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먹다 보니까 진짜 진짜 여러분 진짜 안 땡겨요. I know like somebody's looking at me outside the studio that she, I guess she's thinking that it's really hard to believe. 굉장히 믿기 어려워하시고 저게 맞나 이렇게 되게 의심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진짜예요. 빵을 안 먹고 좀 거리를 두다 보면요. 진짜 안 땡긴다니까요. 막 심지어 빵 냄새를 맡아도 별로 안 땡겨요. 이렇게 길 지나가다가 빵집 지나가면은 냄새 막 이러면서 이끌려 들어가서 눈누난나 무슨 빵을 살까 막 이러잖아요. Yeah, I don't do that. 저는 그래서 빵보다는 밥.
I have a lot of rice. 밥을 되게 한 두 그릇 정도는 먹는 것 같아요. 밥을 든든하게 먹는다. 어쨌든 여러분들 어떤 건강하지 않는 습관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let me know. Let me know about those unhealthy habits that you have. Share it. Don't be shy.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문자 보내주시고요.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We have a song request from 짱 Morning Groover. 오늘은요, 휘트니 휴스턴 누님이 부르신 노래 들을 수 있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Okay, so this is Whitney Houston with I Wanna Dance With Somebody.

That was the Beatles with I'm So Tired, requested by Penguin Killer Morning Groover, who said, 저는 잠을 너무 안 자서 문제입니다. 6시간 자는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만성 피로, 육체 피로. So I barely get any sleep these days. I don't think I have any days where I get to sleep for more than 6 hours, so I'm tired all the time. 이게 잠을 안 주무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못 주무시는 거예요? Is that you making efforts but not being able to sleep? Are you having like some trouble sleeping?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잠을 만약에 자고 싶어도 못 주무신다 싶으시면은 또 시작했어. 약팔이 있어 뭐 마그네슘 드세요. 이거 진짜 도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 번만 제가 벌써 여러 명에게 전파를 했습니다. 이 마그네슘 말이에요. 뭐 브랜드는 그냥 나에게 맞는 브랜드 드시면 되시고요. 제가 벌써 제 주변에 한 3명한테 전파를 했는데 그래도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보통 마그네슘 하면 눈 떨리는 것 때문에 먹는다고는 하는데 이게 사실 깊은 수면에도 도움이 되고요. 변비에도 도움이 된대요. So it helps you have a good night's sleep and also it's good for constipation. A little bit of information right there. 예, 그리고 근데 사람이 막 이런 걸 다 떠나서 마그네슘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막 생각이 많고 스트레스 받으면 잠이 더 안 와요. 아, 진짜. 그래서 머리를 좀 비우고 좀 그런 시간 차분하게 머리를 좀 비워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테테파파 모닝그룹어, 잠이 들기 전에 어두운 곳에서 핸드폰으로 웹툰 보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건강하지 않은 습관. 출근길에 아들 잠깐 차를 태워주는데 라디오에 사연이 나오니 너무 좋아해요. 신청곡은 부석순의 A Fighting Hairdry. Okay, so watching webtoons in the middle of the night in the dark with your phone.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누워서 핸드폰 보는 거 오케이예요. 근데 왜 불을 안 켜고 보시는 거예요? 불을 끄고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불 끄고 웹툰 왜 보는 거예요, 박원희 팀장님? 아, 나중에 불 끄기 귀찮아서 잠들 때 제가 한 15년 전에 라식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시력이 1.5였는데 아직도 양쪽 다 1.5예요. 근데 비결이 제가 느끼기에는 철저하게 이걸 지켰어요. 정말 어두울 때도 핸드폰을 보면 안 된다고 이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때 선생님한테 이것만은 제가 철저하게 지켜서 아직도 1.5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So I'm maintaining a good eyesight after 15 years of having LASIK surgery by not looking at my phone in the dark. 무조건 불을 다 켭니다. 근데 이거 귀찮잖아요. 잠 그냥 스르륵 들고 싶은데 요즘에는 입으로 불 끄던데요. 뭐 누구야 불 꺼줘 이렇게 뭐 AI 뭐 이런 거한테 얘기하면 불 꺼주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 집에 갔는데 다 그거를 붙여놨더라고요. 제 친구는 침대에서 밥도 먹고 불도 입으로 끄고 그래서 제가 무슨 환자 침대냐고 물어봤었는데 요즘에는 everything's, you know, so much convenient and easier.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아니면 무드등 같은 거라도 좀 켜두시는 게, 이게 어둠 속에서 보는 게 뭔가 저는 처음에는, 아, 영화관 분위기를 만들려고 그랬나 싶은데, 그냥 불 끄기 귀찮은 거더라고요, 대부분의 이유는. But anyways, morning groupers, keep letting me know about your unhealthy habits. 몸에 안 좋은 습관, 어떤 것들을 실천하고 계신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면 이따 소개해드릴게요. This song is for 테테 파파, 부석순 featuring 이영지, Fighting 해야지.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Welcome back, everyone. It is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r already. 벌써부터 Morning Groove 두 번째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오늘입니다. We are live in the studio today, and you can still watch me and T-Bongi on our 보이는 radio, viewable radio. 보는 라디오 시청은요, TBS EFM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So come visit our TBS EFM's YouTube channel, and while you're there, you might as well just hit that subscribe and like button. That'll be very, very kind of you. A little bit of announcement, actually. 약간의 공지를 좀 드려보고 싶어가지고 이 시간을 빌려갖고, 여러분들. 제가요, TBS FM에서, 프로그램 하나를 내일 런칭합니다. 갑자기 홍보 타임. 바로 내일인데요. 10월 1일 목요일 정오 12시에 첫 방송이 시작이 돼요. It is called Seoul Unboxing, a new show that's going to be released in TBS FM, not TBS EFM. 여러분들 라인업이 좀 화려합니다. 여러분들. 김병민 서울관광재단 대표님이 첫 주자로 나오시고요. 신현준 배우도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 꽤나 라인업이 화려하고 재밌는 것들 많이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마 오늘 보도자료 다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참고해 주시고 제가 무슨 말을 더 길게 할 게 있겠습니까? 한 번만 더 내일 목요일 정오 12시 TBS FM TV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공동 이제 송출이 됩니다. 여러분들 또 궁금하시면 아니 그냥 궁금하시고 안 하시고를 떠나서 한 번쯤은 모닝그룹이라면 시청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Okay, so enough with PR. Let's get back to your messages. 저한테 오늘 어떤 메시지 보내주셨는지 We're talking about your unhealthy habits. 건강하지 않은 습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봤는데 Subby Morning

고르바 good morning 라면이요 하이 파이브 there you go 라면 나왔네 아, 또 라면 러버로서 너무 반가워요 우리 서비모닝 고르바 일주일에 라면 몇개 드시나요? 저 나름 근데 라면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많으면 세 번, 네 번도 먹는데요 그래도 하루에 막두 개씩 먹고 이러진 않아요 여러분들 양심적으로 So I only have it for one meal a day I don't have it like for lunch and also for dinner 뭐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라면 먹고 싶다. 컵라면 좋아하세요? 끓이는 라면 좋아하세요? 저는 완전 끓이는 라면 파거든요. 하진 모닝 그루버. 굿모닝. 저는 아침 빈속에 봉지 커피 마시게요. 일단 사람이 하루를 버텨내려면 커피부터 이렇게 좀 때려 넣어야 되거든요. 그맘 알죠? 의사 선생님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빈속에 커피 마시지 마세요. Never have coffee on your empty stomach because it's not good for your stomach. 뭐 위가 뭐 산이 분비가 된다 이러는데 아 진짜 커피 솔직히 이렇게 마셔야 정신 차리지 않나요? And you're not even that hungry during the morning. 아침에 배가 고프면 또 얼마나 고프겠어요. 일단 커피부터가 땡기는 건데 커피를 마시려면 뭘 먹어야 하는 거. 아, 참 불편해요. Benny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It is the unbalanced amount of food that I ate, so I have to cut some snacks and etc. So I guess you like to snack out on different things apart from your meals. 이게 근데 가끔씩 에너지 딸려가지고 간식 먹고 이런 거 필요하지 않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해를 못했었어요. I really couldn't understand why my parents would always snack out, especially when traveling. 여행 갈때 무슨 간식을 이렇게 막 바리바리 쌓아가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정도 이제 되니까 아 이게 결국에는 에너지 보충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는 그런 거안 먹고 팔팔팔 잘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저조차도 이제 뭔가를 싸가기 시작을 했어요. 역시 어른들은 진리입니다. Adults are so well prepared, right? They know exactly what's gonna happen, so they're always prepared in advance, preparing all these different kind of snacks to survive the day. 우리 모닝그루버들 건강하지 않은 습관 계속해서 고백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우리 배송 반장님께서 신청곡을 보내주셨어요. 굿모닝입니다. 가을가을한 날씨에는 발라드 한곡 좋을 듯 싶은 마음에 이현우의 요즘 너는 신청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가을 하면은 발라드 진짜 그냥 이만큼 들어줘야 되거든요. You know, it is like the perfect season for ballad songs. So we're gonna start that off by listening to 배송 반장님's song request, 이현우, 요즘 너는.

0: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서울은 아직 모든 이야기를 보여주지 않았다.
4: 나 곽자연, 현장을 열고.
5: 나 문숙희, 목소리를 듣고.
6: 나 조주연, 서울의 진짜 오늘을 꺼낸다.
3: 매주 목요일 낮 12시, 당신이 몰랐던 서울이 열린다.

지고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누가 이 노래를 리메이크했는지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while you're listening to the original track of a song that we are about to play for you, enjoy it and also think about the person, the musician who has remade this song, okay? And get ready to send in your answers. 자, 오늘은요,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오늘은요, 황대일이라는 가수의 강요하지 마! 노래 들어볼 거예요. 어떤 노래일까요? 이 노래. 이 노래를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리메이크를 했는지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to give you a hint on the answer, 정답으로 근접하게 갈수 있는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이 리메이크한 가수는요, Back to the 90s, 90년대 말 활동한 한국과 일본의 혼성 그룹입니다. 한일 혼성 그룹. 밀레니엄 버그를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우리 모닝 그룹어들. 바로 이 그룹의 이름이거든요. It was also the name of the famous Millennium Bug. So think of the computer scare around the year 2000, everyone, and you can get closer to the answer.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누가 리메이크를 했는지. Alright, let's have a listen to the original track. 황대일, 강요하지 마.

This song probably a lot of you guys might be a little familiar with. 여러분들, 이 노래 누가 어떤 가수가 어떤 듀오, 어떤 한일 듀오가 리메이크했을까요? I guess a lot of you guys are getting the idea from now on. 우리 캔 모닝그룹께서 와우! 오늘도 몰랐던 사실을 하나 배워갑니다. 이 문자는 100점이에요. 오늘 오프닝에서 얘기한 것처럼 와우! 리액션까지 곁들여 주셨거든요. Learning something new here on Morning Groove today as well. 이렇게 좀 뿌듯할 수가 없네요. 우리 모닝그룹들. 음악적인 교양을 쌓을 수 있는 리메이크 리와인드 시간인데요. A few of you guys actually tried to come up with the answer, so let's take a look. 우리 Lazy Groover says, 정답은 Y2K, 헤어진 후에라고 해주셨습니다. Y2K, Millennium Bug, Y2K, 헤어진 후에라고 해주셨고, 우리 얼짱님 볼까요? Y2K의 팬이라면, 마니아라면 정답을 쉽게 맞힐 수 있죠. Y2K, 그런가요? 오늘 난이도가 너무 쉬웠나? Y2K 좋아하시는구나, 우리 얼짱님. So if you're really into a certain artist, obviously you would look for the information and you would have this wide, knowledge about that idol group, right?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팬이라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쉽게 쉽게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펭귄 킬러 모닝 그룹 꺄! Y2K라고 해주셨네요. So somebody's excited about Y2K. 인기 진짜 많긴 많았나 봐요. 그때 전 어렸었을 때니까 실감은 잘안 나는데 인기가 어느 정도였을까? 우리 DJ 바, Y2K 좋아하셨을까요? 아, MCMO 좋아하셨나, 그 당시에? 아니에요. Y2K, 성시경, 아닌가, 성시경 씨 인기 많게 전이었던 것 같은데, Y2K 좋아하신 것 같은데, 좋아하신 것 같은데. DJ 바라면 Y2K 한 번쯤 좋아해 보시지 않으셨을까? 우리 선셋 모닝그룹은 밀레니엄 버그면 Y2K. 이 곡은 그곡 맞죠? 헤어진 후에 원곡이 강요하지 마라님. I know it's really interesting to find out that the titles are completely different when it comes to those remake songs. They actually decide to change the whole entire title of the song, right? When they use the same melody, same lyrics. 자, 여러분들, 정답 아주아주 아주 잘 맞춰주셨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Y2K였습니다. Y2K was the answer, the name of the famous Millennium Bug, the computer scare back in the early 2000s. Y2K. 자, 이 곡에 대한 좀 정보를 좀 드리자면요. 황딜 강요하지만, This song was originally released back in 1995 as the title track of 황대일's first ever album, 강요하지마. Yeah, it was an upbeat dance song as you could listen. It was a dance song with a distinctly mid-90s Korean pop sound, and its melody was composed by 최병진, who later worked under the name 최성빈. 최성빈이라는 활동명으로 일하신 우리 최병진님께서 만드신 곡인데, Later, Y2K reworked the same melody back in 1999, so that was 4 years afterwards. 헤어진 후에 completely replacing the original lyrics and transforming the arrangement into a more emotional rock ballad style. And the new lyrics were written by 장대성, while 안성일 handled the arrangement. And the song became Y2K's breakthrough hit and even reached number one on Music Bang. 대표곡이죠? Y2K 이 곡으로 엄청 떴잖아요. 결국에는 리메이크한 곡인데 가사도 약간씩 바꾸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멋진 리메이크를 탄생시켰습니다. And to give you some extra information, 고잭은 a member of Y2K shared a story from when he actually recorded the song. He explained the lyrics tell a very, very dark story. But he got along so well with the composer, 최성빈, and it really made him feel so comfortable that he thought he sang it quite cheerfully, and as a result, it kind of like unintentionally turned into a bright, upbeat track. But I think this applies the same for any other songs that was released back in 90s. 이게 꼭이 곡뿐만이 아니라 90년대 노래 특징인 것 같아요. 되게 뭔가 테크노 비트의 팝, 뚱뚱뚱뚱 이렇게 신나는 비트 그런 멜로디 안에서 슬픈 가사들이 녹여 있는 게 90년대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이별 노래인데 굉장히 막 댄스 노래로 막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막 춤추고 있는데 막 잊지 못한 나는 은혜 막 이러면서 되게

신나는 비트인데 가사를 들어보면은 이게 굉장히 슬픈 스토리가 들어있다. 이런 게딱 90년대 가요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헤어진 후에, it's obviously a sad, sad breakup song. But then the melody, when you listen to it, you just want to dance to it. So that is the beauty of the songs that were released back in the early 90s. 그렇습니다. 우리 테테파파님께서 공감을 해주셨네요. 야다, 그리고 플라워 밴드 같은 락 발라드가 유행했던 시대죠. 떠나는 그대여, 울지 말아요, 슬퍼 말아요. 이 노래 맞나? 이거 야다 노래 맞죠? 맞죠, 맞죠, 맞죠. 근데 이건 좀 대놓고 슬프긴 하네요. I mean, the melody itself is not so upbeat when it comes to those rock ballads. 그리고 가사도 되게 슬프다기보다는 애절하죠. 그쵸? 가사들이. 그런 것들이 좀 동시에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플라워는 그래도 좀 신나는 노래 많다. 그 뭐냐? 뭐 애정 표현 이런 거 있잖아요. Oh my darling, my darling. 제가 밴드 노래 되게 좋아해서 웬만한 노래는 다 따라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놀라셨죠? Anyways, we're gonna get back to Y2K. Y2K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 리메이크 곡안 들으면 조금 서운하잖아요. So we're gonna have a listen to the remake version of this song. This is Y2K 헤어진 후에.

0: TBS EFM.
1: Washing my face in the bathroom, 86 grams. Riding the bus,

0: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the country, wind gusts around 50 meters per second are expected. Parts of Gyeonggi and northern Gangwon could also see thunder and lightning, so please stay alert. In Seoul, the morning temperature is expected to fall from 17 degrees Celsius today to 12 degrees Celsius tomorrow. Afternoon temperatures will also drop by around 6 degrees, making it feel much cooler. Rain will begin first across central and northern regions before spreading to central parts of the country and Jeonbuk during the afternoon. Around 5 to 30 millimeters of rain is expected. If you're heading out, don't forget your umbrella and be prepared for a much chillier morning tomorrow.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19.4 degrees Celsius. That wraps up today's weather. Take care and enjoy your day. And back to nice cozy time with our morning groovers. Ooh, suddenly this word cozy kind of suits now, right? Because of the changing weather. Marco Polo says, good morning, 출석해 오늘도 fighting! 이라고 fighting 외쳐주시고 가신 Marco Polo morning groover도 오늘 fighting 하시고요. Okay, so back to today's topic about your unhealthy habits. 건강하지 않은 나의 습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읽어볼게요. 대화사랑 모닝그룹께서 근무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잘 못하는 거요. 실수가 생기더라도 기한 안에 후다닥 처리를 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꼼꼼하게 들여다보느라 어깨가 막 뭉쳐요. So, 대화사랑 morning groover is a type of a person who is really focused on details. So, because they don't want to make any mistakes, they would always look over and over so that they can come up with the perfect result. Although 대화사랑 morning groover wants to work quicker. 이거는 조금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상사라면 그러니까 제가 성격 급한 거는 맞는데요. 그래도 실수 없이 꼼꼼하게 된 프로젝트를 더 선호할 것 같아요. 빨리 한다고 능사는 아니더라고요. 빨리빨리 하면은 좀 의심하게 돼요. 이걸 왜 이렇게 빨리 했지? 실수한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좀 의심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에서 빨리빨리 하는 사람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빨리빨리 하지? 진짜 날다람쥐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수 투성일 거예요, 아마. 우리 대화사랑 같은 모닝그룹께서 꼼꼼하게 들여다보시고 실수는 없는지 더블체크하고 이런 과정이 요즘 시대에는 더 필요한 겁니다. You know, when speed is, you know, really important these days, when everything's becoming so fast and quick and speedy, we need a person like 대화사랑 morning groover who is all about the details. 이런 분들이 계셔야 요즘 생활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Happy Life Morning Groover. 저는 가끔씩 휴대폰 손에 많이 들고 사용한 날 손목과 손가락이 아파요. 휴대폰 사용 시간을 좀 더 줄여야 돼요. I know, like, indeed, looking at our smartphones way too much is definitely considered one of our unhealthy habits for sure. It's not good for our hand, our wrists, it's not good for our brain, it's not good for our eyes. 그럼 도대체 뭐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핸드폰을 들고 있는 거. 잠깐의 그런 지루함을 달래주는 것? 그 와중에 내 시력도 안 좋아지고 내 뇌도 안 좋다고 하고 손목도 아프고 벽돌을 들고 있는 거니까요.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나는 단순히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그 나쁜 걸 우리는 몸에 하고 있는 겁니다. Just because we want to escape from that boredom, we're doing this bad stuff for our body just by looking at our phones. Can you guys believe that? 아, 가끔 그런 낭만 좀 그립지 않나요? 뭐 이제 예전에 90년대 때 지하철 타면 그 누구도 핸드폰 보지 않고 멍 때리는 사람도 있고 책 보는 사람도 있고 에헴 이러면서 신문 보는 사람도 있고 신문을 다 보면요. 그걸 위에다가 툭 던져가지고 위에 선반에다가 꼬리 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핸드폰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 이 삶. You know, our life has become inevitable without sticking our bodies on our smartphones. How silly is that? Anyways, 우리 체육부장님께서 굿모닝입니다. 어제 오늘 아이들 운동회로 학교로 출근합니다. 요새는 학년별로 운동회 하는 거 아세요? 심지어 1학년, 3학년, 5학년, 1학기 화수목, 그리고 2, 4, 6학년은 2학기 화수목 이런 식으로요. 아이들 운동회에서도 항상 부모 참여 시간에 나가는 나란 여자, 개주 나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시아의 Unstoppable 신청해 보아요. 아, 우선 우리 체육부장님

아드님들 파이팅입니다.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길 바랄게요. Make the best effort ever on your run today because summer emo, not emo, auntie emo is cheering for you, okay? 선모 이모가 응원하니까 열심히 열심히 뛰시고 아, 아이들 입장에서 너무 좋죠. If they see their moms participate all the time, like, it'll be their pride.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우리 엄마 항상 나와주고. 그래서 우리 체육부장님 정말 멋진 엄마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파이팅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응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바로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See ya, Unstoppable.

That was Keila Settle with This Is Me. 행복만 모닝그룹업께서 방금 들은 이 노래 어디에 나왔던 노래이죠? This Is Me by Keila Settle is the soundtrack of The Greatest Showman that was released back in 2017. 위대한 쇼맨 사운드 트랙이죠. 행복만 모닝그룹업. I hope this information helped you. Okay, so Lazy Groovers said about their unhealthy habits. I drink cold water year-round, no matter the season. I have heard it's not good for you, and apparently you're supposed to drink lukewarm water first thing in the morning. But I still gulp down cold water instead. 물 마시는 것도 쉽지 않지만 미온수 마시기는 더 어렵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것도 진짜 습관이에요. 저는 오히려 차가운 물을 이제 못 마시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친구들이 막 할머니 아니야? 막 이러면서 또 진짜 이상하다 이렇게 놀리는데, 결국에는 나 혼자 건강해지는 걸? 이게 찬물을 안 마시다 보면은 그 뭔가 약해지는 건가? 모르겠어요. 찬물 먹으면 아 차가 이러면서 놀라게 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갈증에는 무조건 찬물을 이렇게 원샷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눈딱 감고 몇날 며칠 하다 보니까 또 의외로 나쁘지 않더라고요. 찬물은 오히려 누가 주면은 이거 너무 차가운데 하면서 미온수를 받아올 정도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So you really have to get your body just accustomed to that new pattern. 근데 물을 안 마시는 것보다 찬물이라도 마시는 게 좋은 건가요? 아, 잘 모르겠네요. 건강 너무 어려워요. 초롱초롱 모닝그룹어 초롱초롱 출첵합니다. 저도 빈속에 커피 마시기 쓰고 있었는데 비슷한 분들이 많으시네요. 저는 빈속에 라떼 마십니다. 여기에 주말이면은 밥을 먹자마자 바로 누워버리기요? 안 좋은 것들은 다 하고 있네요.

Wonder why we didn't get this message earlier. Lying down right after you having a meal, enjoying that little food coma. And it feels good. 솔직히 눕고 바로 누워야 진짜 행복하고 편안하고 너무 좋지 않나요? 근데 빈속에 커피 마실 때 라떼는 그나마 괜찮지 않은가요? 약간 생커피가 아니라서. 근데 또 우유 빈속에 마시는 거 되게 안 좋대요. 그게 그거겠네요. 여러분들 다 스스로 아셨으니까 now that you know, now that you had a chance to reflect upon yourself, get healthy. Get back to that healthy routine. 여러분들 건강한 그런 습관 다시 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잔소리는 여기까지고요.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everyone.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on Friday at 7 a.m. for another live broadcast.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코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코피 한잔할래요? Paul Kim. This has been Summer.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